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샹긴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급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대탕민배주람털와 신배캐수야바 지조기초외 궁지야바 캐시 캐랑겐수레군탕 지조편디레군 롭자 맹캉 캐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공탕 레군디레둔바인치 인달 니바투 대탕닥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면주치구 강변난기쿠유라 니달기군치네 롱쿠르쿠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 장저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쿠공기쿠유 장저균쿵치바 쪼내쿠쿵수 군위기럭주직체당 지구직조치바 미게게 최딘라 토낭치바 허치게밤 로게고 장쇼캄 라베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미치고 탁바르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게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고 랑외 국송라 쇼게고 让先你个骗啦 地堂用途
1: 边过地 天元年不切过 静 静言啊 落些天在他 把烂有些 落过他 不过说这就是切把他 静言啊 没他 落 虽然 弄说啤酒起居 边过切过 你 把烂比 有些切别 파산방립기 강번제조타 제야고소시규 땡고시규 숨 칸점릉부타 땡자땡고 송주타 까바 기신 강기친위타 워기공빈 작자타 대깁신부소 소다르타 내수종급기 캐과라 무해부거리규 땡고시규 시 징겐아 강배난위소 로그강고를 줘바타 로소규 땡고시규 나 每孙这些都是他先去接送让什么啊西伯他每孙这些他有些捐赠就不说西伯颠过西伯出今天啊没那相对西伯颠过西伯对连年起人没撇就西伯他擦了家不说每军给年给人心点别来个西伯颠过西伯

0: 자.
1: 아, 생각은 쉽지 않죠. 당당히 해봐라, 암라라. 년지가 죽으면 쉽이. 랑아 카드치가 요매봐.
0: 드디어 과치스 그래. 나 남이야 랑기 갑자 땜쇼띠인다, 신승해.
1: 갑자 드레치야. 왜 니해주게?
0: 나 심의치 니해주. 심의 그거 님의 태부치다. 나야 아니죠.
1: 뭐네? 땡겨 집에. 재난 단독 화유.
0: 안 치리 캠이야 규릉 다 최제 수도 없이 라차샤. 안상가 진냐 소자면 갈게스. 그때 제가 야매나 시미디니 냠좀 제조게 아.

0: 교, 개지 개지에 장롱 차가요.
1: 칠대도 시무들에 세브자 유는 그 참대네 갸꾸치 샤샤.
0: 야, 아, 기계 시켰다. 오. 샤이네. 파자. 에,
1: 빨라 로베베.
2: 아, 아, 견서 가르치우예.
1: 시다.
2: 아제, 야 말베. 이 중에.
1: 아.
2: 安安带七七羊兔子这下娘总想那叫我上班了吧巴拉生意安给我把小车车子哦小车马就跟我去做一件能做了三亚的就得有马的先说
0: 嗯也是帕罗姐安三亚

0: 샘링라 뜻세데 기라 시에서 견나미더가 데 세데서 님메베
1: 아 마시 나타다 나네 용거라모 신도도 세베니 단도 사스민도
0: 저나 니에가가 톡톡시 문에 괜찮습시스
1: 도스네 지게디 카세치네 니키랑 구죠
0: 디테 과용구제 니에 보멍을 때 저는 과용구제 다라고 디 교가치다 말아봐
2: 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조시다.
3: 야주 아주 예라래 야지.
2: 뒤페지 요기께 기무자. 네 거리면 심어서 두서도 심도 갑시도 조시다. 잠아.
3: 야지 아. 근데시 아.
2: 지만에 딱과 요기다.
3: 양아. 그시고 이. 조예. 나 딱과리 시랑에 끼게 고린다.
4: 카레. 맹가니 라지 뭐 없지. 칼라뉴에미 두시비.
3: 연장라. 디안치마다. 디지도기가 세리라.
2: 지난 좀 민가기 속자들도 닝집이시도 니다르 시더니 되게 여자라 자주시다
4: 속자 신주를 가부터 이제 유리 제나 멍시 제냐 속자를 다준 시안에 고주제 생기
2: 영아 드리네 내가 용구이
4: 맞으디 내가 신이 된 기마도 드리네 라냐고 했어
2: 알라
3: 연장라 기란 시쇼 만난다 미즈 민닝집도 쓰여르마도 속자를 쓰고 말이
4: 민닝집도에 순닝집도
2: 드리네 맞지
3: 연장라 기란 시내 이 말이
4: 신그 말이 망신 신그르 봐.
2: 디청아 라는 여비 조스다.
3: 레초 잘라고 줘야면도.
2: 라줘야면은 네 데로 채우. 아. 아. 그래도 지금도 그 아. 네 조스대요. 신부스도. 도저히
3: 뭐?

0: 야쇼
1: 아차 같이
0: 같이 했어 나 체제 레위베
1: 아 예 아차 장러 닌즈 가조세 카티 숨부디게라 르게야 민도스 시하 용비
0: 알레
1: 녀오네 쓰고이다 당고디 도담친 애들이 틸을 본 먹고도 소소 정리를 준다 싶지 삼 퇴응을 소소 싶지 삼 애들이시야 니부디 지리게 애들이 주놈 텔러 능다 민도 이내 민녀 비아스도 니다르시 지리 지리 지리 시제제디 소부디 하제스 애들이 대화 시엘루 민도 미디 타셔 애들이시야
0: 디랑가 클라스도 시종 야양가 시제
1: 이내 아차랑 그 그도 이제 너가 등 매배수로 치기
0: 재능의 총자 집지 라님도 혼자 커돈 당 혹시 왜
1: 디저랑도 최고 마지 이내 아차랑 게 미팅 숨으로 너가 좀 등 매배 아
0: 니에 가시 제 너가 당 혹시
1: 디에지 미디게라 나 링지우여가 아차하기 초고체하기 톱단 쭈도 요 마지 이내 아자 인유도 된제지 이내 로르마 침베 미숨 토베 겐게 아자랑게 디길로도 전에 용마죠 니에 고대로 원조 진야 아자 왕라스 니에데 더도 쉼바 야고디 전 원조 챤도 쓰기 야메나 모티 저와챤 다츠 챤나
0: 예장아 되즈메
1: 되즈메 되즈메 가르쳐브레 되즈메 바챤에 르니 세강 디기 되셔다는 용마다 니에 구지 챤죠
0: 상게 구지
1: 어 아자랑 세르로 니에디를 갑시라 요러브 니에 남사 봤으며 Kuanta chuzui kewe lonya basi nyo to. Kose se sa taga taga chocho ri. Takta ri, mima namla ngar se sanga saab tu xa. Nye chua tebi yin. Kuanzui mangu luwe kapsa iti shimu shiradu. Tato shinta dhiri tu.
0: Kuda. Ling chiu ye, ra nga changu shi shi. Nye jia kar cheche de yo.
1: Nga kar cheche de yo re. Chizo langli che de kyuru.
0: Chizo langli e.
1: Hmm.
0: Che nu kienzu lingu gor shev kyunu kunyu me. Dile to je lonya saab da. Tsongka saabe gor diak shi. Tizu te la rang kem shib shitu wa.
1: Nga... 네 아차랑러 승고치고유
0: 나년 차태러 바람라 투저능도 상승제 차가도
1: 진짜 시규 엄마다 나랑 그 중부 중조 선사 수수 아차 중조기 차가 되게 체도 나선에 세격부 말외
0: 쭈쭈쭈 가리 세격부스 총가나 세격만 사고네 장가 나 세격과 여십에
1: 바라다 암라게 흉셔 야우지 모신기 유송기 예랑

0: 야, 다 소시.
1: 지만 난다 과 대마 요 아. 나 또 신 티 마리. 마 생에 레아 윤치.
0: 아. 아. 나니 선주 출로 투초지.
1: 견조라 디제마나니 용두에.
0: 장가래 가녀스김니 되두나. 니 라나르 신이 특지.
2: 안서 과치면 시중에 아.
1: 란 용비
2: 란 클럭이가 용비

0: 제바아 타드키라니 가르쳐 와 있나
1: 진야 소자미가 내 도초 니도 잔 여러 봐 다다지 장게 베진 안성다 아반군이 된다 신경 있게
0: 안성 된다 이베 쇼고 니 마시면 요 마지
1: 제나 군이 좋아도 왜 안성 치러 돈도 미디 제도 왜
0: 란다 안성 가르쳐 와 있네 다다 아시에 뭐 중아 니랑 아 랭접시 딘데니에 란 랭접쇼

0: 俺身的阿胖，我是那周华奇有妈的。可是，人家俺身了，周华奇子女呢，你让老朋友去接应，让周华有妈的，看意思呢，没让什么那个谁没去要的。你妈是，是嘞。俺是。哈哈哈哈哈。罗卓小林，俺你也不多，不提子女是，难做双子，你是那和三妹人家妈心的爱。
1: 제사랑게이징아로차오이다응영아기타치브가시에봐영아뭐하도스렀다응응감사감사안성대두글안성
2: 어제 캐슨의 레곤슈스
0: 레곤 슈스라.
2: 어. 잔디 코는 양스 모란 차가 요니 기엔디베.
0: 어.
2: 니즈케 쳔디데 모란게 란시에 무중에.
0: 도제나.
2: 캐징 마지.
3: 캄사 캐랑게 교체 제바 카카샤. 캄사 캐랑게 교체 제바 카카샤.
4: 喂，安生，你让车接，听到开机三十五三九，你让人给我通知一句话三九，上个星期呗，我开始看列车的。 생각 좋아 죽을 치드매.
0: 진짜 잘 할 거요. 마셔다. 얘랑 제죠.
4: 나고야 장게 제 토마지.
0: 장게 엄마 마시나. 얘 제모도 같이 시고요.
4: 조하. 장게 삼도 뉴유에. 오늘 전 장게 가서 등 엄마지. 장게 가서 등 안주랑 최급이 지도 대비 체스되지. 이내 타는 아 교류여지라. 라이 교류여지. 키시 다리 로고 타게 알 모토비나 자경아 스냥아 지 차여리
0: 아셔 니에 잔을 갑치야 자게 삼능 시티려 마시 몽훈이 잔을 갑시라 유 나 답도 상상디야 좀제 다 자기 다리 응아니 로고 도게 도야 디 급캡지리 성두고에 참시에나 니에 가스갈 상근이 수키시트 같이 급기제 토부 인구 체비
4: 나 장을 포야 기치 신도 민도 이내 나 장문에 감매 장에 삼시 치러지 미지를 가고 체비는 우수게 하여 마시
0: 장에 다 조임하 대봐 나 감매 그치 신조
4: 나 장을 가고야 가려래
0: 장에 나 감체 마쇼 가리나
4: 하이스는 아까 세 미유. 랑게 영어 싱그지.
0: 아 이 친구도 믿어 수래.
4: 09月.
0: 안녕. 랑게 영어 감매지. 나다 님도 된도 미네. 다가스 미세지 카야스 마시는 용도.
4: 네 카야 세 미.
0: 9月 당도 부지. 我来拿卡多
4: 9月不买这 年面子拿双面去见哥了 9月给我 错着我这去 年卡的居然不上给他哭买这 年纪的高比你跟着过来要买这 跟着谁要有的 我那个不是买这 我9月了我那个不有

0: 八卦四处浪过堂，三个开发所给八百里的内地游子，预防八卦张西康的骗当。我从高了骗子，日本没把崔德堂骗去南充。八在林中堂，冷水屯吧，八卦三个开发所给八百里的内地了，预防八卦张西康的日本没把崔德堂骗去南充。预防八卦张西康的外头的直接堂，七里面内八百里的内地卡了打空气。预防八卦张西康的给用的木质产品是银币。
1: 既然了，八百里的内地游子，你从阿拉边的路程当中了，里面吃住的，伢们一样能吃。这里的垃圾场，还算给社区过年批发，各处去。预防八股脏水卡给这单及时接过被拒人，八百里的内地卡了，从卡都骗人，直接伢们两只，我孤单，我输孤立玫瑰。他在上面，他是中介，尽管去两间破烂，可把俺这两个月估计出去送俺几几个。实际上呢，实际中介深处之处，扎的几浪，可把俺这两个月过年，结果俺俺孤孤出。
2: 这人家做老鸡巴猪，他们的俺的两把嘎子，这里拿罗里啊，波拉莫拉里啊，昆州的俺的娘子，我奶奶肯定都是大家庄。
3: 对，下不下酒？我得去吃的是大罗南的。
4: 给我叔叔做完了。
2: 那是。
3: 养我叔叔。
2: 现在两把的屁股多。
3: 到底好吗？什么？
2: 对，老鸡巴猪，他们俺给俺俩培养的。
3: 那是。
2: 韩国的那剃秃了，不要洗大头。
3: 对对，
2: 韩国都恐怕也就咱们呀，羊毛修多。
3: 那是。
2: 啊，台湾讲俺那都压个差不多，去个几米呢？我那能当用啥人民多啊？
3: 但是那两把的，给俺剃不多呗。
2: 还得把住啥去三万呢？
3: 但给俺吃个剃死的嘞，培养一个人。
2: 那是是。
3: 哦，韩国的伢光打个狼啥过？那是一点点老鸡巴多的。
2: 我
3: 的给俺个吃不打个狼啥，挺难受。那给俺俩天个皮皮。
5: 지도 카바 레고르 예고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여튀기야 님의 차와치 나공 흐롱 단위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기 뉴부양 첨부된 유배 나공 탕 니공 그대 균양 참부유 리지바 균된 총고서 치대 균양 참부유 대외 니고 탕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불 균치 수체리 부신원 토베 마치 我懂养干部行为图，记录着对，我给派出你过去可以当不能疼，空气恐怖情绪体内，同面感性硬朗，胸闷酸血压晕，空闷恐怖疼不贴，下周恐得不来，冷车稳当热得吹，空气恐怖深深，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四万血，太低胸七百两三百年，七百干部擦龙用为气图，心就疼三百七百银币，七百更是擦龙给开就当对年，去过前月。 这当也不明白，要上前途。泰迪兄级别他们体能，养心细活堂，冷天顶秀气味，恐怕要对电信级别超难使用的。如果错恐怖不对堂，从家级别够，钢板超用的得叫前途。铁柱他们这银别，他们这其他别级别甚至没。泰迪兄体那么去吃不用，逐渐级别推进了，吃不错推进这个用活堂，对堂硬擦龙用味面对秀。
5: 他们吃起了锅儿，也烫锅皮锅锅硬了，锅儿也看见热气，他们吃起牛奶，吃起不就硬。我这怕就是锅儿他们的，是锅儿烫，羊肉刚烫了命的，去过吃不行。他们的土了，这锅给牛不点预备，三月点不进来，这袋锅土了，百姓点心气味，恐怕原人不一样，搁来可个没。另外，他们为了吃就烫，天天锅土的牛不点预备，大姐姐的。 听俺人讲呢，吃腻了，锅儿解决过去可解了嘛？他的吃腻了，锅儿俺解决过去可解了，最没够。品种罗杰帕猪。缅甸的吃牛肉在家中午来，闽安东沿街抢滩几个皮皮人中送脚开始。 第二，坑里成为真正单的途径，操蛋粗南街嘎做蛋长来的。第二，明日创业企业样，塑胶棉被糖都缺的嘛是。抢糖给熟悉前面托塑胶拿做几个有型，创业企业糖一句比心，西屯伢们给塑胶给健康些吃药。第二，最糖中。 江姐，咱当托了检查区别，跑过松阳区。江里，苏姐打听到位，苏家没怎么去这食堂。
2: 日记捧于春年速度切续行事天阳做草原沙丘开的贴近家中为了命协同阿东三个托汉其他他娘暗汤度草年七个月强杂丹图将赤东忙不语 경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진화타 국의 경우 마실타 보카르부 인신 소군의 나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 시가 디니 콘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 뒤부리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장모르 녜차괴 뒤윤 다와 죽지삼 이바타 주문시 경주시 자와 경주 뒤뒤 지세 지기 숨주 수왕을 쓴그유 로숨네 18 송뒤 경주 시내 나을 쓴바타 숲을 징체라 미 니학잠타 지세 지기 숨기네 시계 발 쓴그유배 리기 봉부 최네 속도 치슈시 헌즈 차념 소윤이 론이 슈삼지 랑콜르디에네 창단 진비 람파두 양망부 통주유 헌즈 균도 슝람타 미룡웨 자단토라 양나 고구니 자사왕 양나 편지 디리 치버서 지추르왕 양나 방제 원식이 겁지 구배 라통와달 고톰네 되버타 겁지 뽀베 킹베 바우신 제왕라 고미 루에 빠냠심메 양라 교수직내 초여 곰시 유진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시숨지 유라 교치시라 양갸리 개왕유

0: 不，拉我这儿看哪是自己啊！不，卡巴马西亚，打卡拉因达。 고고지고지 칼라딩이라 쏘다 튼데 아메 가바제
1: 플레즈 찌추다
2: 가나야 什么 쏘도
3: 추구르 챵즈 쳇차나 타마라 로글람 조웨교
0: 고고지고지 다오디 지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디 지 사다 아메 가바야
1: 다 카바 추지야다 엔니 자진치
0: 다 카바 추키신 솜라 난레다 갈라 칼링엠지 아메 카바제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 쪼쪼쪼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 메지 쯔츠낭

0: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기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에쥐람톨와 신비에캐수야바 지조기초에 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궁탕 리군디레둔바인치 인달 니바투 디탕 딱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치구 강배 남기 쿠유라 니달 기군치네 롱 쿠르쿠치바 지비에 직체당 죽구라 짱저 톱시 야부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치바 쪼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굴 직조치바 미게게 최대나 통낭치바 허치게밤 로게급 장쇼캄 라베춤미 카나게급 로숨옌키 응고컵게 메베 잼치유베 미토기 똑살로체기 응고컵게뷰 꾸유마치구 탁바르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용기 응고컵게바탕 권내탄웨 민컵게급 Rangwe guksun la shukyop gui. Rangxian ni gar pen la di tang yong tu.
1: Ya mi kin bi na kong di bu mi ba ta. Na kong kak ba. Na chu yang si tuen ba. Go na gu yu kor. Lo ci ni du lo ci jik jim jim ha tu ba so gi. Ya mi ni chu tuen si gyo bu qing pi tang tu pip ta.
2: Qing pi tang gi tuen si qing pi lu ni gie gap ki qing wan la gi yu bi. Ya mi na zi ju si xin. 지신기 닌줄에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두블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4: 허허야 생게 링고 딱진 한국디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즈 사브르도아데 예 티레직신다 이네데 디 나로데직신다 데 벌즈 체념도아데 예 신다데 이네야 소프트데직신다
5: 고테 단소에 헝고디
6: 세타 다야 자기사 자들레 돌도 주베
7: 자가티스 스케바 케요 마레 람보로 친친네 마레 한디파디 베지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네 영중의 멘스리
8: 前张家的捐情名都啦张南部也不去吃鱼所以这盟友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干部就长期婆婆当所以这盟友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而你出现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出口下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去要的
9: 韩立方的我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冷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连国下南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10: 红国三百的 我呢 现在面这个比喻也要多你就这样不行多 양고 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哄我爹，话不清不松张，刚把那几个账，刚别说的证明拿着过，很巧的啊。
11: 八卦四柱啷个汤？三个开发商给八百里的内卷游子，预防八股张西康了骗他。俺从个了骗子，日本没把崔德堂骗去能做。八寨林中堂冷水屯吧，八股三个开发商给八百里的内卷了，预防八股张西康的日本没把崔德堂骗去能做。预防八股张西康的温度给直接汤，前两年八百里的内卷开了大空气，预防八股张西康的给用给木质成本是一百。
12: 既然了，八百里的内卷游子，你从个了骗呢，六只能错了，里面七九的两米两能错。这里给六只汤，学生给学区过年批吧，各处学。预防八股张三卡给这单几十米结果被拒人，八百里的内卷卡了，从卡都骗呢，直接两米两只，我股东公司过来没管。他说啥呢？他说中介，尽管去两只破烂，可望着两个月估计出去送个几只个。实际上呢，其实中介深处是去，扎的几浪，可望着两个月估计，结果我个股处。

0: 아자 야란제 클라스 하죠
1: 단도 추석 쓸도
0: 죽지 위는 감 십지시행아
1: 니 타랍쇼야 카리나
0: 뛰니 과신 그래 아무나가 시라 수 줍샤 겨야란 트위스 잡자 마사가쇼
1: 응응 떴으네 용고

0: 치에 마용베
1: 빨라과 대소
0: 빨라 타랑암 내칠 텐다 루가치스 겨츠 돈트 소트 클라스 가시오
1: 어체 먼저 봐 녀석이
0: 지지 녀 클라스 오즈라 뜨다 클라사달 치미톤 녀 클라디고 마지 삼바
2: 아무라 nga cha ran me pu sa ma khala su de din de ma re ba la ye ta ge re do
0: ya ma jam ji du jie ma le ba jin ge shi
2: nga nga khala sa chu re ma re
0: ne ran khala sa ma chu ke tu che chu ke tu che chu he ti ta ti ka che ji
1: am la ke mi tu ne cha yang su de chi ki po ge me zo
0: an le chen guan da xie su yu sa ma shi ne je du shi ge yo ge
2: 嗯, 아자, 랑게 레가 독자한테 제여 말봐. 아, 아무라, 나 쇼기.
0: 쉽디 집디 집디.
1: 컨트롤 주시다.
0: 제자치.
2: 청명아 오유시기.
0: 갈라소, 랑게 가보지 아디시.
2: 랑게 쟤는 이 아자 가르성 보여래 아. 你家就叫家民大，这话是啥气气？ 一年年代边呢，他都喊到老头们都生病，不然有你耍干部员呢。喂，给这说的，什么活动过？什么活动没？到我那人？
3: 到我那是开始的。
2: 他的。 랑게 수자명을 연이 전화 갈도 아.
3: 나
2: 갈도.
3: 송금민도라 그게 민도.
2: 송민도라 그게 민도스 가수래 아.
3: 전화 개 민도스 이유.
2: 도스 전에 잡으지.

0: 七月，上次我叫去了，是我表昂跑业务面吧，推荐成为娘子些，却差不蛮是多。俺娘住云达，
1: 可怕着啊！然阳的那卡车人一边。年前，俺们那个现在算忙差些，三餐也没多，也没那光蛋个在那啥个笑。
0: 让弟，
1: 你等给炒鬼皮，
0: 让俺弄来买呗，
1: 啷个笑？
0: 让伊呢，肯定吃个钱嘛多，什么这不他个
1: 钱？买过去。
0: 让九月的扎扎主意，
1: 俺九月那些不够闹买，
0: 让九月的不够闹擦。
1: 梁生，让俺在那看那啥种的多没多？
0: 多。这其中啊对几
1: 有啊
0: 来到这孙让哪用给的
1: 有啊俺这让光塞固定的啥人呢刚见你了有没有啊巴拉姆拉是的是来的
0: 啊，还是安生，没错，
1: 爸啦，
0: 看不啥？
2: 还是安生有呗？
3: 安生，阿姐，你别看了，
2: 九月让牛多呀，
1: 阿姐能吗？你来让安生疼。嗯，你是呢？俺的大娃拿了头发是不？安生有人光在那里面吧？这是安生疼死伊。
3: 安生，阿姐安生。弟弟干了，
0: 弟弟干了，
3: 搞不清，
0: 搞不清，
3: 搞不清。
2: 安生，看了咱对嘴来下装修门哇？
0: 嗯，
2: 俺的没走关心，不去走。
4: 安生出去路的，
3: 用啊用啊用啊。
4: 新建院，安生所有楼，看咱这些。
2: 安生的大老爷，我记住啊。
4: 对的，让屋里的顾客是听见。
0: 那你先讲，俺这是哪去？
1: 俺这来看到，
0: 俺们这买辆车呗。
3: 到到的。
0: 市长，你心那么厚的？
3: 我做啥不到了？他不就是要丢？
0: 不过那我让你。
1: 小明，
0: 不过这么说不？
3: 我这你说嘛？你们家杨家伢子养个瑞子牛有资格？
0: 但人老可怕力多，吞到这么点这资源呗？
1: 现在才能用嘛呗？
3: 哦，这那俺让做这个八里丢不？
1: 你查不着？
0: 八里丢不着吧？你呢？丢不？
3: 哎呀！
1: 市长不是的，
0: 敬你送。
3: 丢的。
0: 让他都中国的，
2: 不过不过不过。哟，没把头没多。
4: 啊，儿子急皮，虽然年纪，路也急皮，你还领个亲。
2: 孩子急。
4: 大弟看谁看谁他可是我可是你们姐安生给叔叔把我素一面先对钱呢你也凑钱根本就得看起手
0: 我们的这谁是他车买的不穿了吗当了
1: 谁车的
0: 谁买车人家说了
1: 人以为是我谁车我穷
0: 我怕过日子呗
1: 今天九月了忙子路的搞不清的
0: 他真没着现在让了忙子路
3: 你要给你让不清
1: 让车人家丢
0: 这是我给你用的
3: 前头啊忙子路啊我
0: 你俩忙可在路的
3: 忙子路的
1: 本是
0: 你俩忙可在路的
1: 当大路上
0: 呀，达达路线一达。
3: 儿子，怕什么儿子？
0: 可以的，可以的，老子。
1: 等到把他们打，才是关键的。
3: 你这路。
1: 有啊，让刘强苦干不是这样。
3: 有。
0: 儿子，有事的。
1: 安生，让妈对的。
0: 嗯，对于。没错，先拉去外边，差不多。
2: 可拉啥个小？
1: 九月来个九天，这二三三没去过。
3: 我搞不懂。俺们那交配，交配的交，既然固定的。修的修的修的 이다 이다 안산 양경아 저 나라 클래스가 요자 니다신다
5: 지
2: 이다 이다 이다 이다
6: 이다 이다
3: 아무라 시아가 야자나다 아무라
4: 용아
3: 이다 이다 니다 이다
2: 이다 이다
6: 이다 시아다 이다
3: 라네 몽고디 저 루샤
6: 랭게 다다 루다 수도
3: 나 디제 심벌라
1: 조예 아무라 시제 루다
3: 아무라 레스 시제 추
6: 퍼저 레스
2: 야제 야제
6: 맞아, 리스, 내 기상 기록인다.
3: 봐라, 옵션 망수.
2: 야지,
3: 야지. 야,
6: 이지, 야지 아.
2: 조예, 들이 나와 기우든지, 담사라 시야유베.
3: 유스 슈초리.
2: 쟤는 랑게, 나 저 직시다.
3: 나 가로 직비.
2: 제나 란다 라브지 고제 라브지 신타네제
3: 녀 럽터 마레
2: 알레 럽터 멤버시 제나 나조 종기네제 야나 종기 신타네제
3: 랑촌네제
2: 랑촌네제세 제나 나조 토뉴 여르베
3: 시뉴 여레
2: 토뉴 여레 토뉴 여레스
3: 어 안샹제
2: 不过啥意呢电信可能个月你电信那个没啊这有马戏阿姆拉啊哈应该了俺做卡拉萨特等到底阿姆个你给吃多钱就卡里吃多钱啊月的卡里呢卡里卡里呢
4: 你 용마지스는 용마지
3: 나선도 집어차자 아래 둔다 아래 타지의
2: 조유 엄마 계제 근처 세유
3: 아무나가 내로 용자 속으면도 기나 저 안산을 가비 속으도
6: 말할 수 가비 속으도

0: 지나서 안산을 가벼이 쓴 것도
1: 쇠 가벼이 쓴 것도 안전 알아 차오라 이제
0: 안산 안산 겨우 거치다 안산 안산 얘 나를 쇼 텐쳐 안산 喂阿佳阿们那个你妈都安生了光大送过月光天长大去下
2: 九月你妈俺最难了嘛你看要去年趁最不利用四年底安生吧老师
0: 可是就这么那爹心上这两年去年安生的马着不没现在安生还没让把了所以没
3: 行马这了这大地罗忙不清不着不等到罗面欧达朱莉一个他们就得这车不着呗啊
2: 你等大地的安生找我免不行个月
4: 你能让三不懂的巴拉了个不对对跑到穷不着了不然他的意见给买不起不着

0: 아차. 점수도. 어. 마태도게 아. 도도게. 야면 지통게 아.
1: 마도면도 라 공부면도. 나면 갈 그 제슬립제.
0: 어. 아차자. 민가를 님 같이 대고 키 봐. 빨라다 암라 장질라 도서 좀 같아서.
1: 같이 제면 같아 오제. 나서 가서 법제. 잡지 붙도게.
0: 아, 내가 제면도 케메나를 도도사. 잡지 붙도서 입자.
1: 케마도 입아 민가 대고 가서제.
0: 장가 암라 주여러 봐. 된다 춘추지 내 항상도 나제 도섭지라는 거죠. 다다 퇴장과 공자들네 아자라 지게 케메나 도유체 첩집도 나 명가르 대우를 시에서 제자 암라가 명가르 대야 줄은 일제 카토야 민도
1: 발라 암라 공 도비제 고소 형매 봐 대쇼비는
0: 너 대비치 더도 안 아요로 네 대로 채고 어 다다르 아자 녀라러 첩라야 시오 야메나 아자라 페티 걸었단 뜻도 아 네 발라다 암라라 남피시오
1: Tiri rang kachi mangu di jek nche shi. Takta shi, rang an shen cai ka zhu yin si du.
0: Ke yo ma shi, tanda acha rang kachi shi zhida.
1: Nga ke me nal do yu zham shi, dili an shen cui shi.
0: Ke yo ma shi, nye mo rang lo chen tu shi gu da thak shi. Ke yo ma shi.
1: Takta shi, nye kawa kwa du. Bala amla chi kiw nama to tu chen na
0: kashi. Kona nir sheba nye pyuchu, nye pyuchu. Acha rang su kyo pso zang, la to khabar tang ma ri, mir kyun chik ri.
1: Rang nga tindra dirje de che kachi ka.
0: Aha. Tiri acha rang, ning chi vishtu, shakam pe narab ki zeme nyam chitu.
1: Ka nye puti je. Ashen kei lab chuge?
0: Ha, mora ee, kawar lab si gre. Tanto mora acha ranta dhatra chugi, nyinda lab sa kyoye mdo yo ma ri. Tanto ma yin to chigi.
1: Sab si chen ma to, nye ashen lab bi inda.
0: Mora ma shwe ta, nye acha ranta sim kibu yon ro chen sam chu.
1: Nga sim kibu tu, chok kui mo ho.
0: Acha, ranta tinte yagla.
1: Rang kejit kudu, ngana zibrar shila yungi. Jema ne tukyuna shishu a.
0: Yunga.

0: 아차.
1: 랑아 쉬다. 영영아 나서 가서 봅지.
0: 어. 니 아차랑 쉐비인 봐. 케 케메날 도도.
1: 나 보고는 마지. 데 차상 스치스로 봐. 케메나 도윤 데 가자 용 거지.
0: 어, 응아.
1: 라시가 마시가. 마시는 알람 삼명간에 통기. 랑캥아 아잘 쓰기 위험해. 콘수 마시네 랑캥 씨 혹시 봐.
0: 어. 케메 누구 냠시야?

0: 기회 대대제 니지가 많이 자가지가 조여과 친수
1: 쇼세 녀와 친수
0: 쇼세 가리 녀에 여리 니에수입디 수주 야가 여리바 니지가 녀시 아메자 니지가 깨호 야야 무후이베
1: 무메
0: 돈도 무후메스
1: 아플라 Я сам сиджу.
0: Кажи сиджу.
1: Я назад. Кем я на то?

0: ngami ka le sa rang kwa yue chu cha cha mi de yue chi yue kan zhe dong kin nu nyam be ne da jie su kin nu nyam she am zhe la ka kar song dong pa la ga na lo am zhe la kan zhe shu ge nim do zhuo yong a zhuo o la
1: jia mi ran ka zhe ga yong
0: chi yue kan zhe dong
1: kim jie gu ge
0: kim jie gu ri la
2: ri
1: 내배한테
2: 계시 현대 경영이나 교나 님님 솜지 계시 매비나 다와카세다 도니나 딜레 망고리
0: 이네타다 치욕 나자다 치에 규룽디 고토르베
1: 딱 제체가 그시
2: 계시 결안조 맹강기 키군 군두메나 정월토 능미 되버유나 캠지야 요리
1: 나조 되버유
0: 나조 근데 저래
2: 녀라 현대 경영 차팀제 참부유메 다오리 계시 참부초나 진내 모두 십사 딱제 지금
0: 녀 차팅로
1: 용마시 라당다 로춘주로 봐. 엄지라 녀 차팅로. 나 바부 손자 삼쳇지.
0: 지녀 아자 중주 손자 아니 바도 주의. 심어다 나 겹게 봐. 가다 아자 겹토노 겜지라. 할래 가로래. 나이 주의.
1: 용마시 용마시. 라데오에 장 용마시.
0: 오라. 지에 녀 가세 미디. 지우에게 시험 능시. 마이지 마 기억이 안 됩니다. 지휘 기억도록 지혜나

0: 빨라.
1: 칼라 세베.
0: 세차.
1: 쟤는 용아. 세차나 지샤. 세차나 지샤.
0: 봐라. 기란 테섬 나온 거 맞지?
1: 상게 하자 김두이 배 셈버티. 예섭시 두이. 이내든 제시나 내가 아자 하자 소 옆두 배면 또 제마.
0: 봐라. 가다 아자 옆두 배시고 뒤뒤 님치 이내 아무런 김두이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궁 대부 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 강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시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방 나다 나외 소주 강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 균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강기 대단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내들 칼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망아 구구초
1: 링고 딱쟁게 헝고디 권제 칠을 침부이나 땜부제 능멜레 심제 지체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려 겹사 더리 있는 예 링고 딱쟁게 헝고지 권제 잠부 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쟁게 헝고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부이나 혼나 니 선바 가보 용범 하제 고년과 여분 능시 샘수 용부도 와
2: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 니 로 주제 권도 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지 사물도 와대 얘 티대 직신다 니네대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 야 수업도 되지 쓴다.
3: 뭐지 난 좋아해 한국이. 진짜.
4: 야 민기비 너 공대 보 미쁘다. 너 공 가봐. 너 취향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러칭이들 러칭 직진 제모도 봐서기. 야 매니 최퇴시 겨보 칭피다.

0: 치유 나 요마 제 말에 치유를 키는 게 나서 포 요마 제 말에
1: 아셔 장강단 라고 녀시기 맞아 상매 치유에 나서 포 메로 진 승비
0: 니 시활에 낭 다메
1: 니 자니 주 두르두 친지 니가 저부 당세 제야 되지 뇽뇽 제시야
0: 진짜 흔저 쳇브레 대신 흔저 쳇브레
1: 장강단 맞지다 사와 제무대 시작주 식시 시작주 사서나 자기 도우시 9월에 치유라 캠시디 김여시
0: 9월 캠치열 제니리스에
1: 지휘, 계좌문성아 지영마를 담고 지영마시 암담하지야 기영마시 기영마시 지로 시야가 좀
0: 도노가 저다 그저 산대유
1: 마시, 나 안성
0: 퍼져 뭐서
2: 랑가치가 용바 만주 나 체대 먹어 시에송해 랑유
3: 아무라 안성가 가서 나 라마다베 내가 가게 재매봐
2: 랑가 좀
0: Rang kem shen di pyunye imbe, nga mo le kwari ino.
3: Rang nim do sim do machi achi do yin.
0: Nye kem cham duga dama
3: chida. Mo ma re, rang nyung duga ya.
0: Sun yo do, di rang ajar da.
3: Nye, na rang shen di gyab chung me.
4: Ge chung zi gyab da.
0: Yi.
5: Azi.
0: Ma re, mo rang ge.
1: Ajar la. Ogu la.
3: Ya.
0: Anji la, nga ling chi yu nung mi, nye kem cham bu yime takcha na
6: lo. Rachi, rang ge no yo mar ba. 07月 샥주시야 땡기체사상 딱제시과 요마리
0: 호주상 딱제체참 예식유 이내 직전에 지와 참부유조
6: 내수 갈라서
0: 어찌라니 기랑 쉬어 텐초 치유년 능미소자 홍랑 도디제 요마가 통대민도 기랑게니 캠 참부유 매치스 있는 용구 좀해

0: 얌제랑 갈수
1: 나래스나 녜 아마 저라츠게 브루슬름 당마르베 치외 랑당다 가게 삼당마시 랑글리게 조디 로데 바귀제 샥주제 고드시 뭐
2: 발라 암라 나니 조이게 녜르시
0: 니 조이게 중에 영아 녜드 녜드 니 기부지 쿠시 녜스 야호제 기부데 시스네 라바서 서인다 서서인다
1: 녜시 뭐

0: 아차. 당고니 기블 고초. 샥초 제로이 장한다 능구도게 아. 아지. 데코시도.
1: 예 암랄 잘레교스 다슈비.
0: 아. 제 남페스. 이네 강원모죠. 랑데네 지세바 가려래.
1: 지그리. 랑서. 얘대도 또유 상무랑 띄고.

0: 디샥츠 미튼 이그리 덴베다라 능미 민다 고그리
1: 은지라 네기랑 가산 쉬비임 봐. 나 능미 매. 네 민군 다그지. 나래 튼다 나래 타지 토유.

0: 디카르니 참도 군조 정리 제링업주 예비 아왕샹키 조그라이 무마무규기 경지래 타양배 자단대 주주지 최장두니 슈사르 예비 사투 넘시리 네디 캐주얼 학벌 체외 사투 긴디 뇌매 추규 소경추 네디 미츠 아왕시수 기유 아왕글로 초경 체주티 네트 롱어치도 앞자하글로 규규 다미기 루기 규바 뇌소 체벌의 중화시기 테니 랑제티 자체 축규 등고기 체시기 우캉성리 자단티 토기 추리 멤버시기 쇼베 초조의 개발 공기 민감캔의 치르트 닌다 루큐르 꿀십탕 루기 내주의 시도 체주니 공기 니를 내가이 근거립라 니웨 여튜 파조르 체베 마무 루투 제베지 오마데웨 튜랄립 마무탕 루투기 내주 강다 유메티 심제 체웨 겐키 우캉성기 코마교 호르베 루라 리급 기초 대가이 90 제고 축세유 소베 딘시나 큐루 잔축지유 대체 로티라는 제베 루투 큐 고타니 길하유 기초 예베 루투이 도제서 주탕 쪽진테 십장아 90제
1: 로티즈 내주 그제도게 최비시에바다 자메서베 내주 민도와
2: 민도 민도 낭다 민도
1: 소고총오베 루파기 로가 뚜엔제 자디시와 루체비나 루체와 뚜즈 자초구마시 대제스 치료 속도 체를 줘야라 편도 역시
2: 용아
0: 나완루 소비체주티 루크센탕 저금이 마메소보로 체사르슈기 루크세멘라 세체유지 녜차디 송체배트 녜바르투 미카르키 센자탕 멘제제나 수주 돈용이 오기유 테니 변조 안완루키 루크송와탕 소비체배테 사르투르는 진지 리줍중화시 인신 로만베나 아와루 텐지 소비치급 녜차세 중화타 루그직랑레 메코로웨 까네 세토규
1: 만수 아와루니 관주종기 캐주치우비 사두 초규치시 로지리아 루주치글레 기그마시 제자 소사치아기 카자이네레 윤종요시 만수 니동 쵸께 류제니 미덥기 컴드 제바타 로테랑라 주즈란토베 라제 페주체니 팅웨이나 로니라 루그니레 김하두브니 다자 로니라 루구추 게도부추시
0: 오칸성기 파유 총치네 임바탕 로추기콩 팅탕보르 자단티토 리급 네티 예수 쿰티라 이완 용수초 추리멘베 칠레 임베콩 조레기 조체베 아완샹라리 콩기 팅탕보르 루틴스 통급 단데 남바틴라 칼라기
1: ngazu chiru ni don chobye lo ri ya de le du de si di na la lu ma do xin da ka ge ji min du ngazu thong ma de le du lu xi zai ni le to bu yu du ken zhi xie gu ming wen xi ma su ka yi si na nga ri yue ki ka tu ru suo zan ni la sui ge bia li ya yun du dan xia tang bu di na gu lam tie li ya cham du mi yong we ne zu tian gu du ten de zong zan ngazu rim guo meng ge ga li ya zhong lu ge nguan guo ti zhe pe zhe che bi tu zhi chang ma ya ne ya mi zhe wa ta rim ne mi zhe wa yu du 俺最年幼退毛为退休了俺去年中路的俺过前节现在牛都当皮落地给哪里呀俺最特别驱动的观念路西在提加几几免切了呀存真妥吧切皮 我也刚拍天啊 您有在跟这没事的意 Gyulamgi gynu chungkyosdu chesarangge pengi sintosdiya pengi sinliya topchegi tangachewwe nubiyoshi Tene lukudi kadu kibishbe?
2: Gyeje, nimi shiis chimbuyu?
1: Nimi shiis chimbuyu?
0: Okansungi ngunne xena Rengi ni sobe chebe awan lukdi ni Rengi ki chukunangxin chamkyongchi ki yueji Kong rengi kya zatandir shi chungni
1: 阿万路所别来的修过他人业及其来浪子汤娘娘三伯爹娘于铁给行走来撇解用得不切找了铁样空给名字互相运用切色球对个你家恰恰比那退税接不接给给不给月子罗在团子马路西拉中西现在我做人把路路在广州也不清楚的你们看见那个罪 妈妈提出呀，罗在广州去买点东西。
2: 好可惜。
1: 罗在提俺中国人写笔呢，女主婆在前学提的起来，先说呢。
2: 用啊。
0: 解决了我的气味，阿旺路去就不送土气。师兄去，阿旺想摸了充电头，设备电视塔，压缩电视转呢，路主今年捏了九路外，送给来电塔，设备来电转呢，现在吃了冬瓜油，三条人气给拉在天嘞。阿瓦路的嘴巴扎进去了，双脚都不疼。有天的阿瓦路说啥情节心照办，原本怕暖气热不进去。

0: gunga sharwe chengsu haja chena ya sunam tu dup kingar shi lukyu te ne gunga chewe jindep te luk so shi sunam tu du ni yu ti ge so sa tu dim che de shi yin shi awa lu dong ta la so jong chi ge kong de ni chung du ni pa ma ta nyam du luk so wan du ge be lu le ga xin tang su lu se bo xin ji ye ba te che gu ni gun zin tu ge shi ge
1: nge me la sunam tu du si ge na luk zi ji ge Hajesha, 되게 쥐 체부 역시
0: 저바츠 저래 튜진 준도를 심미 루초세사자 리딤치기 테니 미럽니 미럽 균장비 냠묘이나 정이기 라니타 루리를 테네 자단토 최소 용신규 테마세 미럽니 미럽 균진 제베 저루타 베다 유티게 쿠리우타 저베 냠묘 상부텔레 아와 상토 미세키 사표 나바시초 노다르 소베이 디시니 소베이 제베 루투 텐조 유티겐 조바 망소츠 사병치도 주기요 여드 루초와타 근디 루크도와티 아와 루크 찰론라 템바토바 마세 유티겐 조바 소리야 용버 미뉴아시 용기요
2: 아와 루 차병니 종유기 신도타 신편 신주 제기 치다 개첨부치시 나츠 지부타 냠레카 신투 제 송도 제우베 치다 제체 루 차병 치슈 치로 단위 토라 탄도 lēmēn sōtab kī chētab jē yōshī. Lūkshē cuāntā tūyabā tā tūy sōngsū māngzō kī yōngbōb yōngkōng yīnē lē gāchēr tūyā jē māngzō kī yōngbōb pānyōng tūbā chōng yōshī. Tāndā māngzō kī yōngbōb pānyōng chōng bā tā sōwē chūzē tōr chīnzā lū sōwē khūrsīm yīnē lē chēr chīnxā. Dēlū ngā zū, gāzū chōng zū dēlē kī lū ngā

0: 아완루 대탕아 창로용화 체거나 무타메베 자당탕 캬롬소탕 카체더메 참도 베게토 추는 좀 사시에수베 저주탕 리주 개몽유주제 추숨내들은 좀 뒤유 내디니 티규리규기 농어수 차바탕 자념 서버토제미 솜동 앞에 연유지 서버토웨 영루근베 코유레 아완루디니 속도업체와탕 계사르키 퇴즈 닝압제 인생기유 서시척수 중토와탕 료망부시
1: 경티대 토와유
0: 디칸니 년진탕래 캬룸교곤탕 소별사르드 샬루규기 캬룸교 체슈티기 캬룸슌니 무틸하유베 자랄 순수지 테마세 아완루키 통준중 사르큐 사르갸체시 자난종 리카기 중루민규 강사르켜베 수주 하찬종 KW 헤미기 사드 쿠유트 시네 자당키 규상 추리 소비 체토
2: 트리키니 조베 김르 조니르 봐.
3: 지.
2: 아, 예자 넘시 균도 첨부 유두. 로제 튼 러브 요시. 디간라야 조괴리야. 신대부 생기 내야 마부 유두. 계란이에게 디테일라 내염 내줄라 뜻이 망스치야. 계시 첩첨부 유미나 나 가봐겹셔. 예람 살리.
3: 용아.
2: 아 계란이 갈래 가슴과 미개기 고소래기 내야고치라.
3: 네스.
0: 룩츠르도 마체콩. 소베딘시 레튠방강니 룰러 소시디랑키 십시치규. 디린딘시 소자케 대간조 베킴투 아완루키 균대 십시치도치.
2: 너니 립지 봐.
3: 지 립지. 피게지 페어지 피게지 어...ngani 지다가죠
0: 대가니 사기도 계기 아완샹기 미기 롭진급수 지자기 칠레 장유 롭다 튼지 퍼유토 칠로 체니 딘시나 아완루 소자탕 소베기 종다나 쇼유
3: 나라 롱부디 족베보우지 충두네 자당토리야 차롱충부지다 아완루다 님도 차롱충부시이 허유도 칠로 지구된 카제스는 락제 야구스 장토야 국업 상고 딘데 주자인 락제 디 장토인 정리기 초에 차긴 야즈 쪽으리라 테마세 허유치 리기 첨부시 푸토리 삼지
0: 사토르 근가샤니 넘시 나르웨 정수 칠치 정수 제외 넘시기 루큐 디탕라 네바 용주 고치 소사 레드엔베 정조 루큐루 지가타 뜬게 링고 민컵겠니 아완 룩센체 치르동괴 기유
4: 다다여 루친다오스
5: 나는
4: 이제 뇽린다 이진다도 땀잔다 제우르
5: 근데 좀 좀 좋아
4: 와이네지 로그네 제니지르
5: 드니마
4: 제니지 마고도 아우투 가 제그르메티트레 우즈로 나이 곤 투자렌르고
3: 做着那么的，哎，那几个人就打嘛。做不出，做人那退忙些的，现在不行的那的。军队一年里，俺去做过忙些的，三年就看着有没，大家注意。天嘛些，工作呀，年纪大，都不得不得，乐观注意。军队读书的妹妹们呢，表面的，表面妹妹们呢，中路妹妹读书去。
4: 你看那地方大，下面那可不要要的。好，来，那自动出来。嗯，下楼到那。宁波区跟这一面是的。 낭담이도
0: 당통맨 염료매분이 다지 릉니 직부 맨주 제토베 파르 내가 이 릉니기 제도를 띠니 기사 차르세 포유기 진제와치 중두네 냠두 산로총외 아와룩디니 양 공기미세나 개강치외 차세식도 조류
4: 이 땅가다 파다노시는 로알리스문이 이랬는데 디카델레 코 주마양 오셔서 주마노 샤워지. 너무 쉬어도 힘나. 저는 왜 지금 강했대요. 좀 매지어라. 이다 매지어는 오멘드네 쳇다다 좋은 거 뭐지? 자체에서 나 얼로 말고. 이 따다 좋아. 근데. 이만 고주네 지무 지무 돈 이츠레마티 지무 지레오니 땡고잘 마세그고 메테 이츠레타노 데 똥똥 세녀쇼 지무 지무 지레오니 센동아지 뭐야 이제 다 로아지메르고
5: 솔로지
4: 뭐한테 르르고 에노 추노도 되죠 콜리 메타링가 카제 사람노고 근데 엔데 르주레노 티아르테나 렌쇼 체마든 메스 카제 르모노 추데 르모노고 에지 르 엘리테노레 레
5: 나도 내 이제 갔었다만.
4: 마.
1: 너 뭐 했는데 지금 뭐.
4: 뉴욕에
5: 있는
4: 뭐 파미. 알아. 에디 칼레 뒤에 정치를 비슷하게 세르가. 근데 레르르네 대시로 거어라래. 뭐 어떻게 원했을 줄. 이 주지부노 마투투죠. 간 누그리고. 뭐야.
2: 마싱아 체리디 미네리. 내가 디 로니를 하스 로존 제베 제라. 유디게 조금 맞아기. 강에 가지. 새로 제도가 좋았어. 그 위에 폐기에 체리야 나라기 리기 첨부 점지 별도 보충
0: 미남기 참조 야구 재배지 대윤다와 조사 소비 재배 아완루 속도 첨부식도 요 건조 정수 대외 치외 넘시 마샤르코 최세 용비 헤레나 죽규리 저바츠 루큐 대시 직주 니튜나 아완샹 소비 딘실조 로니 슈쟁아르 레베 아샤르니 되게 술도 괜히
2: 서브토웨 사자 열두타 뜬뜨 삼마부시라 요시 군가 칸퍼자 자사토야 요마시 제자 서브마웨 사자야 대조구유 뒤지 삼마 네버레 채우시 로지 뒤지 삼마 네버팅시 채우시 서브마웨 사자 축소기 교조마부지 자리 개균 추주선자 자지찬의 세차여시 서브토웨 자라 야첸부 유베 칼리야 자이 마무 유뒤 루게 마부사토시 퇴주 티네제 근거시하게 유해자 서브토웨 사자 카 퍼블라브여시 텐제 인디 루응아즈 초공시 조부즈 이네리 섭용 치즈네 네바르토 샹총데키 초르쿠리아 렙체오시 카인스나 섭용 서지 타르부 유베 간라 넘부 이네 야부 요마시 세상 네바르토 샹총데키 초르 서지 렙체오시 초르디기 퇴주 티 니니 코네 코즈탄저와 체니 섭용 서지네 샹총데 렙체아스 다도 동시
0: 퇴주 티 겹스 직두서지 하장의 초부유 루고탄 동륜바 랑코나 쭉쭉 구내대유

0: 중화 법규 최상창 이성인의 구파라 마르캄라 자부 중화 법규 최상창 추초네 추파라
1: 루치르
0: 자부 중화 법규 최상창 추뒤네 개파라
1: 스르니치라
0: 자부 중화 법규 최상창 추영네 뒤파라 허리르 자부 중화 법규 최상창 추영네 추파라
1: 니마르
0: 자부 중화 법규 최상창 추뒤네 나파라
1: 가르종라
0: 자부 심심 법리 림신 진부 망부 코르규 최상창 이석지네 개파라
1: 기계라
0: 자부 중화 법리 림신 진부 망부 코르규 최상창 추뒤네 뒤파라
1: 서친라
0: 자부 중화 법규 최상창 추뒤네 나파라
1: 티네 티민 종탕 총대카 기능 신원데 쓰러나 샴라 제낭 총기르 카기 남싱원데 쓰러나
2: 죽도 조민지 칸키 로드 슈구인 테르네 펜덩아베 체 줍시 레자니마 퇴다 남제 군주 니 튼베강 나주 진심 코르 팁셰치 제무첼롱당 후누타 노창 귤라 체딘 코르 창샤르타 샬루쿠이투 첼롱당 시쿠샤
1: 스몰 힌지에 남싱원데 슈차르
3: Tiringa zu logeba zhu lamdi ane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e nyongzo mune di kandero dosi daga zhu.
4: Te shabsha zhu ode jik tsu dosh dago nani yongde?
5: Gyawo shushtu wala.
4: Naze?
5: Yangwo shushtu.
4: Chino lemba di tigu duwe?
5: Dodi hongwa ma shi wala.
4: Ti logeba zhu lam ane kira liya kuya ime.
5: Naze naze?
6: Hangwadi na tea tubla, Oshidato, Hawato, Kombaji, Tambaya, Yang Moshuto, Terejang and also Yaga Chow and Sugar Chimina, one and another young sediment.
4: That's a lambati, Kirati would win.
6: Haripa, to such a seveni.
4: Thank you, Chertix, the Le Priya,
6: Grand.
7: No, Hungwadi, Kunta Lampangos, the city and then Rojabatu.
4: All the Kiranga trip the Lamsa, Tinaso, the Kiranga, Tega Puvi.
8: Jidu khabar, lewar ye guji, chu-chu jik-chu, chu-chu jik.
9: Yami kimbe nukhung tibu mebta, nukhung kakba, nukhung yangsu tunba. Gona, guyu kor, lopzi ngidu, lopzi jik-chim jimhutuwa soki, yami ni chu tunsi, gyobu qingpi tangdu pipta. Qingpi tanggi tunse qingpi luni, gyekabki qingwa laki yubi, yami natsu juji shiyi. 지신기 닌주 레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고베 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네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0: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베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탕 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11: 고모 치미 심부디 가리 치미레
12: 빨라 얘 마 슈르구이다 빨라지랑게 마디 렘바 가리임바지 티브난다
11: 마디 침심부제 장장경제 데데 외세 마리
12: 외세 마라리 발라 발라키나 시난다 디나리아 뻬레기 셰세진베 신마체 던도 지마 장장경이부마체 지마라리아 유베 치심스도아
11: 외세 마디 롱니 슐라도 침베 레바닝부체 무메리네 슈샤락데 수베 마디 문에 와
12: 셰세지베 퇴제인자 퇴제소제기 차게인에자 퇴제기 토담이네자 지메다 민자웨 냄부시어리
13: 외세마 셰세지베 당장지마
14: 누구디그 우연행강장기 외세르마르 딥송캉 허가총기를 총세가 고다 안게바 외세르마르 딥송캉
9: Yami Kimbin.

0: 야 내게 고소고리 마면 이제 날로 차셔라지네 당고 니지디 파마다 파마 그지 체제 니지게 땡기치고리 어 따 들어가서 차셔라지 시주에 양다버리 니지 장외로 와다
1: 니지 장외
0: 니지 장외로 와 차사 디나로리아 개발지 디오리 니데 간서는 그게 니지게 록수에 날로라 아니 어 상신 상요 어 드네 샤샹 드네 아니 롭상 어 파미 너도 친바 아니 롬장 바탕제 뒤주 댕기제디 파 수가 주도상 민거주기 수가 주거리 수에 파나게 김상은 재화슈거리 파나 김상 재화슈니 아니 망치디 드리 김상 피 재화슈 세니 아니 지샤베 뒤주기 퉁삼 시수 제제 아니 소통이 그렇다
1: 어
0: 만두 공대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니 디 향진 디 답시에 교전 다다주 그래
1: 아 네
0: 나무 마고 수에 디 다다주 샤베디 어 샤베 뉴스소 나로네 다다게 샤베디 지요래
1: 네세
0: 아니 디 샤베 겹 사소나 아니 시내 세제다 다다 고도부도 차 샤브라지나 수자 당고 치마데 샤베죠
1: 아 네
0: 어 수자 니바야 어 능부대 샤베죠 수자 수바 피베 누보 샤베죠 아니 권리도서 아 고당 스케브제 녀제데 고제 아니 신에 고려셔 잡고
1: 네세
0: 어 자장단도 디 쇼가소남 다제라 그랑게 니마 배우 루규 개변한 제 코요레
1: 네스
0: 어 벽에 니데게 최고 나로리야 나마 마고 수도자 세진다 셔버 매베 아니 니수 제버데 나고지 제 수요 그래서
1: 예 오늘 뭐 저 야시신 나서 나들이 차차 내게 라게 오늘 남스 만장르치세 다나스 튀균이바 차차 나나스 남스 삽주변은 되잖아 디
0: 大能嘛吧他那个是的想见就是嘛需要嘛的其实啊那这样子我就是那用过的想见是的哦顶嘛不的冬季是过的冬季哦冬季冬嘛感觉都是给他蛮多的哦是的可是这样的俺的狼狗不接嘛也不接的但不是在这自己家家去的你那老给家了你就要的吧都是这些嘛说现在给
1: 我想见你要嘛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 nyamdu, nyinjidan jowu ibe shabshay diji sinandu a.

0: 어야 따제기 용기도 야 좋았습니다
1: 테디야 오늘 시부스에도 테디 쏟아 배사실비야 용크기 채소다래
0: 장비 채소다래
1: 저거 라장비 네이비 쟤들아 장비 레가세가 무슨 짓 가르치기
0: 어찌 진다 게스트레시에는 약으로 하면 도와 장비 아대 냐차 없지 양아비 지유배
1: 야 얘라 그두 냐우스도
0: 장비 냐자 내 채수비 마냥 내 채수자 가쳐오래
1: 장비 쟤도 수고이 쓰고도
0: 제 나자리 장비 나자리 진다 냐스다 칼라줄라 도공아 관념이
1: 녀세
0: 도공자 말다 지마 안녕스 과거 지세 직시다

0: 카데니 겔린테네 수르시에 간다 망아시에니 조야 고르민도
1: 라이네 라브잔리제 니시레 주메바 밀밍도 다시
0: 니에다메다 마라수시시기 마나게 드럽사베 겔린이스도아
1: 장롭정이니 저서라 수수수서 밍도 다녀 여르베 다가서보
0: 아차 디링 알라테나네 체저스투즈 저 하얀다 잡슈투
1: 잡도에 근데 잡도
0: 간다 라타디 시싱 디오스다

0: 마덴도
1: 이마기도 해 어 용아 대도시 대도시 대지서도 아 잡아먹니 민마서 통보
0: 어
1: 잡아당 말이 이마에 대기슈 야 부근도 잼수다 어디 어디 야 지금도 아
0: 어
1: 잡아 발라다 암라임도 이마한테도 열어봐
0: 어 어
1: 내지 내지 내도 야 즉시
0: 어 어울라 어 까비 수대 죽을다
1: 알레 어글라게 넣으셔 장군의 장글
0: 어 돈도 어 나쁘디 수대 죽을래
1: 제제제 보션 마테리 리군치도유
2: 드리 사님 말베
1: 제 이네 리군 레도스유 샤바 올라 리군 죽인다 야 오시게시 벼스 어야 다킨 쌤제시
0: 나가부 죽을다
2: 다그리
1: 우메 네 리군의 기업에 샤모 탑산나 샤유 조화도 좀 탑수라 던도 둘러 삼감 샤유 누야 제용아
3: 하고스 지저
1: 뭐야 마 죽인다
2: 마스 로슈아 제발 이다 자게 잡부터 지가

0: 준아이
1: 루빈 내가 됐으니 줘
2: 니라 나한테가 심비 아자리 올라게 랑베 없으기 대베베
1: 난 댄두 매자 아니 베비 나 차이제 둔다 갈게 양민매다 보셔 가리 섬도아
2: 맞지 랑트 다시 아유 대 책임 조세도 와
1: 나 주고 손자도 대신에 교민도 나제 망드리에 갈 소시
2: 春雷 장구쉬다 고조라나네비주게
1: 아지 비모쇼 나래 되비 진지 소수저유자 나는원에 구토스도
2: 되게 경행인들 말어 고조시 추등구도가
1: 모두는 뉴시 간다 간제시네 고조지딩디토 년년이직부터시 계속고조매너 나무네 자동근지시합시 주빈 라삼로스도다. 계속 오민광 정보수인은 장애가 제시 없도. 소수 나네 전부도 양나 보수한다 명매 퇴주 없도. 제스 주변장 양호스 레이쥬 나 단도 칼라 수배 간이 야매는 님도 칼라 쓰게
2: 내가 제스 싸우래
1: 뭐시 뺀조 손자 문의 주변에 내신 요매 어 혹시

0: Bagbar Zizhu Langba Tang, Sekri Kheba Soki, Bagbe Riki Nedu Yuzi, Yuvang, Bagbu Zangsi Khang La Pheb Tang, Ngay Tsongka La Phebzi, Ribu Meba Chuta Tang Pheju Nang Cho. Bagze Lunjum Tang, Lengshu Tunba, Bagbu Sekri Kheba Soki, Bagbe Riki Nedu La, Yuvang, Bagbu Zangsi Khang Ne, Ribu Meba Chuta Tang Pheju Nang Cho. Yuvang, Bagbu Zangsi Khang Ki, Nguyendu Ki Jikje Tang, Chile Mine, Bagbe Riki Nedu Ka La Da Kyung Chi. Yuvang, Bagbu Zangsi Khang Ni, Geyong Ki Muji Tsemba Shik Yinbe, 계란라 박베리기 내준 유지 예선가라 편에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셉슈 꾸니 피바 거수쇼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준 칼라 총가도 편에 십제 냠리 낭제 월구단 고수 굴림이군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주 냥제파라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라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초
1: Tiringan zu lo yeba zhu, lamdi.

0: 아니 램바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문에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1: 대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데
2: 대우 수수도라
1: 나세
2: 양우 수수도
1: 저는 램바데 피부도에
2: 다디 하고 나서라
1: 디 로게바즈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3: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우도.
1: 그래서
3: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간다.
1: 다시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이 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인이 건설람 파고. 레시텐덴 로지바도.
1: 어디 기란 그 추부터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카바라 레고르게 구치 추추직추 추추직
6: 여투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투 사퇴남시키 캐줄로밍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데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큐양 참부휴 리지바 균디엔 총고르소 치드큐양 참부휴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고 토블라 수불균치 숙체리부싱 원토베마치 我懂养肝不行为土，去了这地，我给爬出你过去会当不能疼。空气恐怖情绪天里，童年感性赢了，少年虽受感应。空没恐怖糖不甜，下不着空得来，冷却稳当热度吹。空气恐怖神神，激动的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太地熊七别他们三不泥，七别刚不擦拢用为企图，心就糖三杯七不银别，七别刚瑞擦拢给开就糖对年，去过前月。 昨当夜不明白，药上企图。泰迪熊七别他们天里养心细窝汤，冷天点秀气味，恐怕绝对点心级别，从来是容易。出不错，恐怖部队汤，从家级别够，刚把吃用的点脚企图，贴住他们着银别，他们着其他别级别新产品。泰迪熊去那么去吃不用，出不进级别推进了，吃不错推进这么用窝汤，点汤昂擦拢用味，面对秀。
5: 他们恰起了锅儿，加汤咕噜咕噜咕噜赢了。锅儿加看见油气，他们恰起牛呢，恰起不油赢。我给爬出这锅儿汤里，这锅儿汤养狗刚汤了命呢，去过吃不行。他们地图了，这锅儿给你不点预备，三月点不进呢，这袋儿锅头了，不行点细气味，恐怕云人不一样，搁来可个没。这位他们为了吃住汤，天天锅头给你不点预备，大姐姐的。
6: 听爱人讲呢，吃腻了锅儿，解决过去锅儿也没汤。他的吃腻了锅儿，俺解决过去锅儿也来，准没够。品种罗杰帕竹。一头鸡羊，你没擦瓦起，俺公黑龙当月长秀秀。罗杰帕竹，你过去快递速度，三天能洗起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俺公汤你空可对缺氧，钱不缺，日子吧。用点冲锅所起对缺氧，钱不缺。
7: 台湾尼国堂龙国，吃出阳光土啦，苏泊尔群起苏切列不行温土白马切，我懂养肝不行温土，去了这地，我给爬出尼国七块当不能疼。
8: 哎呀，张阿基莎，这得来多少多少猪呗？这还第四次给我开药买嘞，让不老亲戚的买嘞。
7: 韩立方的白酒是单吧？爹拿个酒去做呢，人就没面子嘞，车站站了一群亲民都啦。
8: 站哪股？也不去吃鱼。
7: 所以这门牛的店家韩立方排队单的这个人，
8: 都是干部就站起婆婆单，所以这门牛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出血单呢，所以也不是邻居。这样我是查查，东西也做够下了。你让了排队单呀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单，去了呀，你们我了呀，没毛细细的单，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
9: 他是温州传媒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林书，每周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小兰去杰克布洛车开去韩立方从康。

0: 아자. 채녀가 돈이인데. 아자 라니 김도 가부치. 가르 담사르지 왜?
1: 어, 담사이다. 네 범무충어 럽치일치. 보고니 창모부친서. 비나마 부기저유 담모체렘버다. 네 혼자 심부라지 녀가 저거 지금 제마제.
0: 아, 제 아자라는 앞서도가 안 오네. 앞서도가.
1: 앞서지. 앞서지다.

0: 용마시 네 주변랑 우리 랭크 파인 곳이
1: 네 야바세쇼 주중 안고 돌그메 사제 세우유 네 검식 기다 우미 관계 검식 기도 여비너 검게 기여 알아봐 아살라 미리 나다 용마리
0: 야 주변 검식 기 로제 라제다
1: 드레시 네르냐 사쇼가죠 무이네 도스네 메가게가 요고
0: 야 디
1: 조슬레 라게가 가냐 저거 유너 잼켜도 마시야 교수교
0: 용아 주변 야죠 아 이네 안주 서르고 대자 응외 망고 대제 네 게임 거주 제 도매 하고 무소
1: 서르고 대버세
0: 응 제장 오미매레 레가 요마시
1: 알레 남자 마시시 네는 녀 사셔 가지고 무도스네 예명하게 가요 교시
0: 문에 이 주변자로 야세이
2: 아지 다 저다 로진 정천레
0: 주변 다 시는 가 죽인다
1: 숨 좀 마셔
2: 陆廷赵春雷俺祖主宾你团你多不是上个来卡里一年主宾才干嘛用的用不得天都久了呀的今主来做卡里穿的主宾才干用的俺祖的你团去去的去去请不定这套去去个要的全大新居都做去到请嘛是你还告诉陆廷小弟没事呢让大爸俺祖主宾才干用呀还是让主宾的四目小马吧
0: 马上让给我口水贴下陆丁小弟俺最累这一滴人家擦干了干了卡个去要这搞到现在的你腿人都不起码擦不赢了三米七头马上让给新贵呗你也行大哲来抓都也叫陆丁小弟开心马上明马里想不起学我这吧走

0: 순이 되면도 스카스래 아. 라나디 아마르베. 칼라마스나 나다 잡아 갈싸오래.
1: 나들은 선도 민도.
0: 조시, 제뉴제 클라스 와줘.
1: 선도 민도 오체.
0: 우미메. 티리랑 같이 했어. 간소네가 꺄꺄지기베. 나 이시마소. 교, 제뉴제 클라스 와줘.

0: 잘 무임했어도 무임한 건데 그냥 하죠.
1: 야비.
0: 마고신 제 야도 중에.
1: 디슈도 정마시 무민광 장윤씨. 냥아 비든유 장간아 비든라. 디네 광미게 기계제 니엘 메리드슈. 타마디게 아자 류라메가네 퇴수노. 기니게 나나파수. 쇠단야 디디뉴아. 고증에. 고증에 제. 교수 광아 비든시다. 고도에.
0: 고지.
2: 최초수기
3: 세사
2: 레스
0: 터지나
2: 클리피고
3: 슈아
2: 슈고피 슈아
3: 진아
2: 로
3: 차장샤
2: 루딘
4: 최그 차장도
3: 최스유 배세 차장샤
4: 알레 니마진로 차도스깁지 오쇼깁다슬루
3: 교시
2: 레스
4: 도스구나 아 하이동,
5: 응.
4: 원조에게 사장 샷스기, 사도 스킵다.
5: 요.

0: 오야 오야 다이너 심타주 수이다
1: 영아 제대 리소 누드 기란게 자주 수이다 딱딱 대도 그일
2: 푸이
1: 오구지
3: 서울시야
1: 인기 말이 등기 생우도 녀대 대비 차 떠서면도 루무소
3: 네 서울에 시작하면 서울에 가래 나서야래 나서야래
1: 아지 루딩키라 쳐야 인거죠
3: 제디 서울에 시작 방문이 되면
1: 영아 영아 시제디 네 림블리 해모요
3: 됐다
1: 라
3: 네 제디는 되면 했으면
1: 어
3: Nye chok zekar yuebe, sayada dunya sangma Ngui pingjik zhe me sige
1: Uzi, Ludun, dindze kyun yungmarda Nganzu sangal kepsan shira yomari Yungmari, yungmari Di...
3: Kari! Nye kira kumbi ki kusangdu ya
1: Uzi, mari mari Nye dindze shugume Uzi...
3: Kari me kire Lojik shiagashida Nye kira sahtab yolosham
1: Da dindze... Uzi...
0: Ну дядю Марбе.
4: Деги кире. Сева.
0: Е. Халажу бы деги рисиги.
1: А ты хайдо. Да ёшу ёшу. Цэди кончимуни ке мари. Ёшу, да ле мари.
0: Цидадо. На тома де лега чага юнду не нге севги. На шу хайдон ке хамбаче ми халасу маши. Ине джи ке жди тидун ала бя мучу. Ми сида сучи ло. Хамбаче нге хала какан сачу маши.
3: Kermachichi, shipchin sangmudu ya. Kwe kyapchin yinbe, ah.
0: Nga shipchin sangmumindu la, kwanzu kyapchin yinbe. Zhangge arada, chay ribaten tangi jiba.
3: Yunga, yunga. Chinda, khazirda.
0: Nga daya khartu, khazirasa.
1: 곰시다 뭐지 시도비
3: 곰시다 뭐지 영이 돼요 야 다들 하자야 영이
0: 결혼 갈 때 유매배 대기 기라 갑도 드레스 키제 하라세 누마 잡아 주지베 가지 모두 증이 봐 무제가
3: 영이 돼요 야 상어 제차 사제요
1: Ugh.

0: 진다 정라 가르도
1: 포교 그러샤 오네 이 포교 그러샤
0: 가리 포교가 내가 말아베 좀 받치지 봐
1: 그지 제지리 시교 아이오 러친 주승에디 말게 제지 노주 쇼세입치리 교수지다 다 그래봐 캠부쌤 후너 린다 세레 치시해버리
0: 지지지
1: 하이도 라디에 립네 치 자르 승구치아스라 하모죠 장갱아 장베는 이슬레베
0: 아
1: 제너 장능미 小徐
0: 나능미메
1: 능미메스 가스레 딘제 이기마리 자르 파마니 유기르바 어 진주니 이기르바
0: 메스니 요마치
1: 지
0: 장상아 송님 방학 동안에 임바 템도시님
1: 니

0: 저저 대부인배 나라 나라면 누가 아멘도 동아 큰지식도 왜
1: 그렇게 안 해 겨다 겨다세 겨다 그게 보고 매 겨게 겨게 보고 내다
2: 아마 무스타시 아마
1: 나가마가 아 드리는 레라 봐 마샤 탁지기 그래 되네 역잖아 가라마 예제 발아 죽을 거야
2: 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
0: 신기. 아메 던동아 심지치기 역시. 아마가 통도 매봐 내 신기유. 아메 심나라 나 칼마니니 보지다. 야리 되야모도. 가기 치마신 인시리라. 딱반 욕들라. 샴지슈니 시리. 주조. 총내 타발 주조상게 예초냐 치리. 탄다 주조라 찬스겨 보기 유기리. 주조라 나마 야쿠치라 요지. 주조. 나 주조라 시라 증기. 이내 탄다 딘레 쳐두. 주조라 크리스토가 용구제.
3: 십두 십개 십구 응업주 응업주 지니숨시 모스게다 고무업주다 모스게 고무업주다 모스게 간 고무업주 응업주다 모숨 고무업주 응업주다 모숨 핀두

0: 아자, 저와 마자.
1: 저와 매, 저와 매다.
0: 오야. 참진사.
1: 어.
0: 자, 야. 야오청유메 시모스.
1: 야오청샤, 야오청도가. 진례 란드다. 랑가 참스랑세 동네 야오도가. 니밀케린제 초케 용비 이네 니쯤 신금인도. 오네 참스랑세 된제 나야 켄이 용금에. 아, 뒤동피게 랑게 좀저지. 어. 디랑게 라지인다. 야, 파린시.
0: 야자자.
1: 나즈서더 조린슈블리라는 레카사브 체샤. 나라니에 두스테니 용고 마시바. 계직 마시 란락시 야고 두고. 어 지만에 나 레그라슨 란게 당고 아. 뇌이네 님도 사초리 용도게.
0: 용아. 제나 아자라는 야스야이다. 돌로디게 좀 사수니 팔게가 용고 소용고 마시.
1: 용아. 제나 나 죽인다.
0: 요.

0: 자,
1: 무민광, 라니 가서요 봐.
0: 가자, 다시 가요 비. 어, 오래 가자. 니치러 춘리 짐주 카스티브 토치. 디 가스래.
1: 소주급 디자. 나를 내가 세워 지고 싶어. 정비 김제서 추추시시다. 짐짐다다 제제 도고 제유.
0: 오래. 자, 나들이 내 연제 아자라 나를 다시 가셔 다스가 여비.
1: 가지. 얘 아자 류라르 네즈 칼라도.
0: 씨, 말아 말해. 네즈 켈하마소. 이네.
1: 이네 가지.
0: 장아님도 다시 가져다 하고 우리.
1: 장청 외면은 도스 고듀. 둘로디게 짐 사스는 언시에 조시.

0: 겐돌아, 다 겜고. 토제나, 기랑 지시디, 나도 편시 다 토하죠.
1: 동생만아, 니도 루가르 지시 가르고 오도니, 나 차이가 필수다.
0: 죽어둔다 하리니, 기랑 다 지으이.
1: 동생만아.
0: 죽인다.
1: 어, 배고.
0: 죽어.
1: 배고.

0: 아자 아자 니 아자라 어 조부연 생기
1: 뻬쉐 그봐 봉시
0: 나라 좀 나서유
1: 무민과 장게 나 비부스버 다양로 사서시
0: 아시 데 비부스 그리베 아 나 좀 나네 주 아자랑 신세리 캄카충에 가라 코도 없으시리
1: 단도 뻬요네 가다 크민니레 메바 코도 오요 마르베 아
0: 아자 오늘 당아 300대 돈스 나라스 김사지 선사 님도 각각 주제 좋아해야 돼. 계속이 다시야.
1: 다른 가지고 강부야 제대유자. 김시라도. 마세 돕서 로스티스. 답변도 민도. 오민과 진지히니게 수수야마 요 교문 토사지베.
0: 예, 아자. 아자지. 용아. 아자. 네, 아자랑 탁시해줘. 당 할래 탑시민도 진짜게 안 요가 속이 세상 탑시매체 아자라 제가 용주시야 장아 주나가 부기네 개쉬르 봐 각제 들은 하루 고시로 마도 출연이 맞다 아지 아자
2: 몸이고 샤로야 대주고에 야 장아 차윤 봐 얘랑 계시다
0: 아지 장아 주야
1: 아자, 가시어서 와.
3: 춘래, 라로 연배.
1: 너 뒤에, 뒤에 멍다 멍다. 고.
2: 뭐라야, 가장 연배.
0: 다녀서 뭐라 소배요, 그리.
2: 카리스.
0: 카리스. 네 뭐라 소보를 모주나 아메리카시티도 잘해준 예배. 제 말 안 보고 계수나. 수인이 하시랴. 다른 네 뭐라 기다 막걸리 하시오마. 따라가 설명해 봐. 赵春雷苏北有名呢拉着马后边拉不起来打击不离啥东都好笑话什么就啥么一马下马拉苏北对于面写最低下小马里铁碎马背有名呢那你也过得把下提吧<笑>

0: 억울아 억울아
1: 그치? 잼자가 진짜 기분 좋냐?
0: 기분 좋아
1: 야 야가 영화 야 실패 민민 허이
2: 마랑 럽쩌지 나신수
1: 아니
2: 어디 자보 냐나 주시
1: 냐나 주시
2: 냐나 주시
1: 또 내가 잼자로 쳐와 양가채소
2: 지저 민망부 자보 나 자민도 쓰이 然年就叫成处理，然后学的，家宝养你，我差不多快啊。

0: Logi Padre Rigor Hamni, Rigor Tang, Yang Yu Gantang Laming, Chugu Cheva Shin. Lundi Tula, Jigog Nubatin Yube, Sangu Timbe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 Si Tue, Comba Yunjing Buyang, Gale Kugme. Tuel Hamula, Cherjutang, Tedu Gotu Nubatin Yube, Dakje City, Ting Erin Goni, Chanila Gorge Gokuke Yimatang, Tata Chanila, Gorna Gokukele, Jumiku. Penjong Logi Padre.
1: 여튀기양
2: Tiringa zu lo geba zu lamdi ani lemba gaje jili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mone de kander do si da ga zo
3: de shabsha ji wo de chik zu de shtaro na ni de
4: de wo shu shu wa la
3: na ze
4: yang wo shu shu
3: chen de lemba de ti bu de
4: ta ti ho ho ma sa wa la
3: de lo geba zu lam ani kira liya pu ya ni
4: de se de se
3: 한국어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0: 지도 카바라 레워지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5: 콩키 콩부친지 티니 동메 가신 이라 슈미 스슈 갸힌 코메 콩부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츠 콘제 콩부신시 지도 기카처라 초메 충교로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웨 치도 심주 당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 기 케주 당 뒤네 추구 체휴 조당야부메바 함 차지로 고르게 당급주 거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0: 뭐게 파주 지골 함니 지골타 양규 강당라 민의 주거 체험 시인 섬디 둘라 지고게 능부 대유베 상의 덴버 진네 제달 고토라 베싱 딤시 체외 콤보 윤진 뷰양 갈레 크그미 티웰 함물라 처주타 티디 고토 능부 대유베 닥제 체디 팅에진 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르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6: 계급이 지마나 시간 팀로 로스도 뷰 막다르시 중화 미마 지딘 계급 팀종 지자 로스의 팀로 니도니 생활이 더 주지비 치 찍네수 무슨 협작제 다야 자기사
7: 자들레 돌도 주베
8: 자가디스 스키바 개요 말을 람보고 로친친의 말을 한리팡디 배치시단다 디나기 줍지존이 영중의 맨스리 제장자리에 견 직민도라
9: 짠나고 야구지 체육이
8: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팡 배치단의 직업이 또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수디래 링지 포보다 아니 주수단은 수의 야구지 링기
7: 짠야 오시차샤
5: 东西也出口下了你让了别去大家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呀你没我了呀妈妈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玛拉的班的门子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坑冷书米住三边我韩立方从康林国下蓝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0: 하던 거야. 가지 잡는 도스. 라상 하던 거야. 보기 예쁘다가 봐봐다. 우리 집고 연습을 해. 예서 잡도.
1: 네. 그때는 잡도.
0: 보고 배워도 맛있더라. 등도 시그치. 보수, 랑충주는 년이 하자. 랑시그지 유미, 내 말씀이 저래. 잡아, 랑충주다. 지부지게 하시야. 먼저 가도. 손에 견시지. 지자, 좀 하던 거래. 야규, 우리 야규.
1: 내 집에
0: 그리고 내 집에 오늘 이거죠. 잠깐 갔던 거래.

0: 아자 아자 난 추대시다 고들로 중로 멤버 게제디 락세 양라니 시리만 고나 수브스기
1: 춘레 녜데나 스급디 테모지니게 펭근의 마시 타르니스도 콘치에스도 묘저 사로시
0: 데그로시 펜느튼 타가지 워시 녜 쿠송강고 야유버 어디게
1: 아쿠 요게미 아메바 자미지게 용두게 아
0: 아시 계시마지 나 숙시라였다 정괴절어 아저랑 텐겐나 루로지다스 기지체사 겨로신 당시 자 로디옵시 섬사진 미카디오시
1: 나타다 깡부티니샤시
0: 아자자 디데마슈다 수인의 나는 기부여 마시 제자한 대변면 주치하라 성대처우시 니안 숫다가시 편의 미도 삼는 고래나 님주되네 당시부
1: 당아 편의 소호로 차압시
2: 아마 아마라는 가발리네 옥진다지 우수고수 마치는 용도에 예체는 딜레정 졸레님도 참치가규
1: 잠미지 주고 나를 용부두게
2: 대모 요양 가려래 아마라 나한테는 아주 오픈 개팬통 말이 딜레치리 참치가규 니 나르시 난 돌려제 되네 초스케 두게 가래님도 뭐 기분 용기
0: 진짜 계속 드리신 게 여러배 라이 보고 아무 자조 요시 계속 매일 드리고 저지 계정을 진짜 근처 쳐고 매 야고 실로 구배 아
2: 샤
1: 스트레스 스트레스 진짜게 섬녀 장요 마시
0: 마시 디
3: 어디 라리
4: 아
3: 대다지스 너 잼스게
4: 잼스게 자그 뒤게 내 쇼쇼를 봐
3: 저기 난고 먹고 쇼사 도에미 봐 주민도 처음에 피해 뭐 네 봐도 저기
4: 내 전에 유쇼 랑 레버 구부디 버즈에 티메 봐 돈도 저기 유스 오늘 생긴 배
3: 전에
4: 아 용아 디링에 랑 짱 짱 야수 제로 당
3: 뭐 사이 자 우민과 아 예 뭐세
4: 알레 김희수 씨가 상황 중이다
3: 배 봐 자 우민과 랑 아무 탄도 그래도 아 이제 시리샤 시리샤지 저도 함도 씨 타라고 밑에 뭐 당무지 루브 탑게알 아니 뭐지 비야시 되지 레시 나면 나도 사 주기 민과
5: 말하러 저도 아시게 제야유 샤오메이 나다 감마 체고 미신다다 크로트 뉴 열배야
3: 니에 셈쇼
5: 말이 랑 뭐랑 추저 좀 주저 봐. 마심 비워야.
3: 뭐랑 전세 시계 로마 혹시 그래. 미수다 가로 지금에. 얘가 혹시 그래. 멋있네. 기란이 님도 샴겨지 말이야. 뭐랑 가로 지금에 작게 마심 비워야.
5: 맞지. 뭐라 꾸메서 얘 로용 그래 봐. 어, 쟤는 가로 지구레스 랑이 걔 고모 좋아. 가로 지구레스 걔 고모 좋아. 아니, 쟤 내면 와 죽인다.
3: 예예, 내고다. 저 봐서 내종매유 잘 보고다 계산하지 더 꼬아라 뭐라 가로 저기 몇 개씩이 잘 갈 수도
5: 이 시타 계산매 다스 TV
3: 역시 나다 쉽지

0: 아자, 드린 음식 입으시도 대님도 쓰죠.
1: 춘래, 장가래 가요시, 예수도 쓰겠다.
0: 아시, 나가래 흠이도 마쇼 싫어요다. 오시, 등기 쓰가 겨스대 손나시도에.
1: 나 온 기부도 쓰나기. 강바 손나 가게 지미도. 자양시 와치다 아유.
0: 아시, 숨쉬 마차다. 어, 쓰가 없어야디. 팀장님에게 편의점 맛이 디 어 균형 잡았다. 팀장님 맞아. 예제만 양가 체초.
1: 마탄다. 강부티니 소소장 차샤. 면주제 처음에나 시대나 딱다시.
0: 아지. 디제 신의 화요시. 아자랑도 차오방가도 못다.
1: 춘래. 팀을 예장라 라타마송. 탄등아 셔리 체드 수치를 저 확격이야미도 탐데 장게 나 요교 오샤스
0: 아자 이면 니스디조 다시 한 마시 고 무신의 저 와주스미 도스 하스샤 토도 민리 민도에 민리에게 잠을 쉬고 두고 탄들라라 주워시 제마라라 튼스너 땡땡다고 지그시 삼루 잠마 잠마 동아 오야 자 오 치다가 세종 선사 니 세도스뉴 nga ta ga gu de a lam sa yong
1: chun le zhang ge le ka su ma
0: a si nga gu de a he si di lao liu ma shi a ji lo zhen yan bei
1: ma qi le ni me zhe ga yong bi
2: he si kun song gang kun na de du shi de ge jiao
1: na zi chun le ji
0: 아, 레디 어, 가르사드 아.
1: 지, 赵光荣기 포모. 장매기 뒤부귀수 체부지, 이내 섬유래 대부지러. 마 류펑인기 겹주스디 포모르샤. 텐도미신다기 포모시.
2: 어지, 포모등원에 야구르다. 이내 老六, 샘나 차지 유부치라. 예사 규정불에는 부귀 편토고 말다. 니미지니도 욕부중도 가버리. 이내 로지니 레빈은 욕부중에서 다 가서 치그르다.
1: 춘래니 빙가 가게 주고요 마시. 팀을 니모라리 야구 체험해. 뭐란게 아 니미지니 욕유니 오네 끝인 침부이.
2: 시시. 前的老六, 上대 니미주 안 언니 주인다.
1: 아, 영아.

0: ma ju le de jia zhou yu da qi ran ni har xie yu qi ran ni de jie ne ma ji ping gu bei a qin yi ge zhang men xi yi de ne bu gu sen na har sheng bu de zuo ge jie ge mei qi ran ni le de yu ri bo shun zhang po ge gu xi da men zha su su na ma 계속 담아도 드디어 신경이 허리비야 포조가 냠을 시도한다 민메
1: 어
0: 보수 가르치에도 무기입 세미야 라고 신세르버 계란이 편주 가르치아이네 야호체 쉬어다 제게 하도 둔다 가르유네 부그치에도 담 하도 마주나 되자저우유 동호 보고 계란이 은유라
1: 응응 용아
0: 보수 거주해
2: 어

0: 이 단대 신의 로요베 민관 로요님도 칼라스다수 님도가
1: 민관도 놀 올림스게
0: 가르치가 지민 나 수이시 다가라보
1: 용아 라장님도 뒤야 니 칼라스 와 친구
2: 小梅 你 크리스티네 가다자와 가담민도
3: 陈宝顺 然地 카르스래야
2: 你也是大姐是咩 크리스티네 자와 가담민도스기
3: 然地这些呀 天不堂过马是 然卡르시에도있네 쉐다
2: 然给姐呢 家宝，我找不到呀。
3: 前头让给俺学的，不过人家爸爸找不过的是，吃不落口的那点别吃不着啊。让的可是这啊，让给是呢，家宝让给铺充足嘛的是，俺讨不起药的是吧？
2: 너무 맛있다. 니야랑.

0: 몸이 광도 너무 힘지.
1: 니가 봐주면 시험 쳐.
2: 진정能的声音吧.
1: 아이 아이.
2: 잠을 안 가리인바.
1: 아자이.
2: 뭐랑 산다. 양면은 뭐랑 파묵화래.
1: 코스 단들리면서 엄지라 내수 가르쳐 내가 쏜다.
2: 아 딘데스리. 보고 대단 야구 매장 깨카스 해봐. 샤주 세제 되는 가면도 승비.
1: 샤주 세제 되는 것이라.
2: 저거 샤제 되는 길이.
1: 깨소 말해.
2: 카스 시그리. 돈도 딘데스 깨면 있는 보고 오지 않는 것도.
0: 오미공학생이 가르쳐 버려. 스스로 제 보고 기로 있네. 돈도만 형치.
2: 다큐니가 교수 타주다.
1: 오늘 구로요 말해. 다시는 샤로. 내주 갈라는 아래 갱키기.
2: 용아, 쟤는 랑가서 이시고 이제 메린 교수다.
0: 열어보자고.
3: 아마 코스 화심이라. 그건 좋아도 제 할딩미도 공세 쓰여미도.
1: 랑도 더 갈라서 교에.
3: 갈세서 진짜 봐도.
1: 랑가 봐친 봐. 진지 부기에 줘도 나를 미매자 저춘 레게 전쟁고 치제 맹가를 치치수.
3: 아지
1: 이거 좀 좀 해봐 디인 진지 군족의 세제 모두 다 용부쇼 네 차원 내 줄 말아보쇼시 군족이 차원 내 줄 말아보쇼 군족이 돈도 조용히미도
2: 스틸레 쇼인다 범무지샤 뭐부터 주셔스
1: 다시나 다시나 다시나 뜨다 뜨다 이게 좀 가슴이다 잠시 신경이 아시드
2: 아차 춘네 야주 아 주변 전화를 해두잖아 쇼이
0: 잠시 말해
2: Tēnī kīnā nīmē nā, ngā tā būgū, bē sābī yu.
0: Jīngzhī, sāmbi tē tāng mārī, dūdā, mō bātē chūshū mūdukē. Sūgū sūyā tē kē chēn būrdā.
1: Jīyā zā, pārshē tōs tē gō xiong. Tā tāndu dūdā, būgū tē mā tā mūndir shiā, yā wā khā sūmī dū. Wā shī, tō dūgē, nē jī tō shūm yōngā chīngā.
2: Tō mūdū.
1: Jēnī yōngā, tōs nī yōngā chīngū. Wā shī, būgō mīng kār tā nī bā.
2: 삼당위 민관리 쓴다고 삼주
0: 민관 내 그래서 전면줘 답해지 내줘리
1: 제사 돈 너무 용치 오지 주민청 주민아 대신 있어라고 교수교

0: 내가 드셔지는 용맛이 드리야죠.
1: 아직 드네 맛이다. 저는 아또 자주 군다.
2: 소민 전화 걸리고. 우민광.
3: 진지, 그때 셔서.
2: 잘 화신 봐.
3: 소리나래도 이왕도 뭐죠? 라는 보게 사도. 불도 봄물도 아.
2: 봄물이셔.
3: 봄물이셔. 아, 진지. 나 전날에 부부 아무도 면사. 장게 부부 시켜서 뭐 세바도 죽으시냐 매봐.
0: 우민광. 진지 부게 못 톱체. 저거 사제 부도 저시. 장게 깨지 야 어제 세는 용도 왜?
3: 레고다. 저거 사제 부도 못 세.
0: 어.
3: 아니 파스시 부화에 여러베.
0: 可怕有谁？俺这两个马上想不起来有啥，罗松急了嘛都不给有马的司机。
3: 罗松没？阿西，金志，人可不多得去丢的，谁下去去死多啊？说说一头没穷呀！
0: 你下去是罗斯了不行，卡里，可不就丢你做早餐我吃啥多？开始下去买些别的，跟上你个少少动啊！
3: 就，前面还是我嘞，金志，你还那么大，下去前面些，你还下巴子不的？
1: 我没管，俺还下雨啊，我让给送给队，俺还有。너 진짜 늦게 가지.
0: 예, 주빈, 롱 마시다. 주빈아, 너 잘 교, 니 한번 쓰게요. 여자 쉬어.
3: 진짜 고대시.
1: 둘레.
0: 아.
1: 우미광승이 그대래야. 기시하다 니해볼. 둘레. 고준 능력이 점님도 할 수도 라는 의심도 와.
0: 민도 그 봐야지. 나 사지 촌래를 언유시에 저저들 그 봐야지.
1: 고준랑 비저저다. 양초 깨단 초촌들 근데래야. 라게 섬산지 아자 유라를 따도 제비 양호시 자리. 이내 고준 가시 전에 과용 그래. 아. 내도 또 전다가 남사랑 할 가르치기.
0: 주비 나 들이 나와시라 좀. 장지 시기 조금 없어야도. 퇴근 쓰다 쉬었다. 큰 자야면 돼. 어야, 쥐스. 나선 거 지금 하고 유. 너 뒤부치. 루비랑 대사 교. 나야 좋나. 아지, 나 교수 교다 제 교다. 나야 좋나.
2: 아지. 돈 돈에 주면 알지. 아다디. 아, 민과. 근데도
3: 보기시야.
2: 보자 보물이.
3: 보물이야.
2: 보물이야 세.
3: 진짜 수코디. 나 쥐나라 뭐라 가시지가 세스. 년이 보보시기 삼추. 삼일에 대합질어. 보 보물이시야. 푸이.
2: 도다다. 보물이야 가르이나. 보물이야 가르이나.
3: 아지 엄마 얘 뭐 도와줘 왜
2: 아지 얘 자오촌 레일 고부인 맨가를 보기도 진지로 무덤야 맨나 내 주라 라비는 그 제치가
3: 아지 아지 엄마 얘 뭐 비주 다주니 여러비야 아무나 요도 왜
2: 보면 게브리스 보면 게야 카리나 다가 잡어
3: 아지 흐흐

다 데레 만주 편중 공신 대조게 갸치기 로중 치바야 샴디 나자 로중 치바야 만주게 다 로빈 간제 먹어치제 워 두스제 소경 체제 학바도 더니 다와 죽니 베날이야 벽이 첩체제 만주 베이징리야 다 개용기 로중 치베기 롬주기 다 로사베기 천조대야 야 휴제 아니 만주 부구접게 TV 되나네 로충슈디 로추 로체슈 로구치제 기 만주게 벽이 링내 휴샤기 망칸가 병원 첩제 어 비게야 베이징이야 다 깨자도 무슨에 어두 총부리 아니 안주 부구디게 통게다 근지 통내래 원세 대비기 딘데스도 만자스도라 안 탈로 인비이나 안주게 양 대외견 부구디게리아 정다치제 안주기 몸이 링내 휴샤 제바 어두시제 혼조야 다와 숨부내 럽제 다와 니지기 다사 템보 템모 예지 표주 단제 레브 딘데스 덴브리 안 탈로기 정용기 축지기 천조나야 안주기 레브디 앙탕고 두시제 마담 두시디 아니 갸지 스모아이나자 김다이나자 안주기 로준 치비이나자 강글로게 야부 쉽지 두스럽기 안 안주디게 단다 부 둔주 둔둔 연교디게 부부 찍리야 멤버 치제 부부 창물로게 링내 슈샤이나자 안주 잡든디게 창물로게 야부지 신야체도 안주 뒤균낸체 꾸디 단제 년다 리시 안주 딱 락도 카바나리야 장제 안주야 두스테옹이스 카린스는 안주에게 규제 촉부디니 사고 지나리아 탱무지미싱 안주 좀이야 요마지 비콘주디 녀스버루리아 제자 안주게 사다와네제 뱀뱀보루 니멍아 두 두준나리아 콘조 꾸디 마담비니야 콘조게 디게 투쇼주 삼제 워 두세 지구유 아니 안데디 제베 규림나리아 두스테디 디 편도 쉽지도

0: ཁེ ཁེན 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1: gyurim na ina ja nganzu su su gi khonjun de zo su su le ge gyurim na ya loma duya da tinje ga ya tu be shu go ya nganzu ge mizan cha gi jung xian zang ya nganzu ge gya ji sum ju ne che xib ju bu ru ya dus nye go ri an de dus ji du nganzu ge tu gyun gi lob zen so be gi gyurim na ya bu chang mu lo da ne ju chun ju da lak do gi kha ba ne che mi ki ya che 어, 무이 핑제 키마초야, 사야이 키마초야, 창물로 동야 사양한 쪽에 마두스제제, 두스자냠제제다, 부구춘주던 쪽이 삼륜날이야, 오다, 만주강으로 자냠제샤, 어, 젠두 맵시, 원래 지구유로, 집에 규제 촉부디, 땅 아래 원에 신은 개침 쉽지이, 부구디에 강으로, 아래 수수에 부구는 신지제, 워 두스제, 소경치 아삼제, 두주 졸라등매, 땅도 부도, 다, 좀제다, 원세 토벽에, 토비아 치슈드 가레스는 부구던 쪽 남부, 어 부구돈주 남부사부들이시야 부구돈주에게 신다 랍자다 만자지제 혼주 어 시에다 샵주간 가부 깨지시에 초조 람사 시나메 앱지제 등재강 아래래 심나라 심구시라도 안다 제기 두주디 날이야 편종기 서구 둔리야 어 강래 규제 속배기 어 속중 이제 조투부 아니 안주 배기 따 안도부도 매야기 지배기 규제 잡든 첨부든 제지 조투제 안주 강래 규제 속배기 너무 창물로게 되나를 쉬우제 나 코나 쪽에래 먼저 벽이 집에기 규제 잡든 첨부돼야 수수 쉬우든야지 다디 나래 원에 신을래 쉬우게부유라니 겨 아승비 아니 부디게 쇼마 찌르지 약참요 사야 저거 좋아요라
2: 야 제주 총총소 Tering jasi be nimo de la Kangjong chi be ning dam sang bu yu Thang bo nga la miri tuen de lo Nipa nga la nga cha chukyo den Sumba nga la karki nyum gyur sang Siba nga la digi be la ru Ya zhe chu chung chung chung To yu pen chung nga we digi den be Zhe ba ya guo zhi chap

0: 기로 랑 타이디 니스가
1: 랑 타이디 비고 날도 나 저기 그 셰샤
2: 친마사 나 계속 들라 모자 루주기 루비 차투베 자주체 원삽주
3: 자게 대가마 셰체
2: 그 이스는 기준가 로 충차제 용마리 수도

0: 카바라 장도 샤네 냠도 디기기 초바르
1: 대당의 뇌비 초기당
2: 진이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서구니 미탐제당 파니부유 서동루툰 류종위참 장아라토난 루툰맨주 진이서구루 문진양타제디 대당당 마오반 송경창

내디니 차념 토제 갸증외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규시 디가르 컹리 팀외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례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초내 치와탕 이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귀 숨양유 강니 숙제 따탕 자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체내 속도 체수 식시 양조 초비 사대 구도 협진 갸증외리 미 시동아 동산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양 치동망 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어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카르부 인신 소고네 나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흥기 초비 과제 디더부 시가 디니 콘조 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 더 뒤부네 중이 파니 강기 규비 뒤수 인신 강모 녜차괴 뒤윤 더와 죽지 삼 이바타 주문시 경주시 자와 경주 기두 기세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네 18송두 경주 시내 나을 숨바다 숲의 징체라 미 니학잠타 기세 지기 숨기네 시계 발 승기유배 이기 봉부 최네 숙덥 치슈시 권주 찬염 소유니 로니 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这边蓝牌都江芒不同之余，混着云朵熊蓝塔米林外砸蛋脱了，养那果果呢砸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再就是绝望，养那胖子王皮鱼，隔壁古北拉通瓦蛋果托面对不他。 겁지 보베킹베 바우싱 제왕랑 고민으로에 반냠심을 양러 교수직내 초의 공시 유해징 교칭월 양안의 개발타 교칭월 양이슈숨주유라 교칭슈러 양갸리 개왕유 양러 쇼고 추구르성내 추통화타 你们退去撇起玩砸蛋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那里让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喜悦两几年的儿吉利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蛋样米色擦不起月体 云度如今年这个月别 昆族前面虚土江南人物系成语彭九年江给追自家学习时昆族旅了下西中心苏西汤了游戏哈江前云点南边我了求自己今日是最先的咱们有土的鱼年个几位退俗女秀与贵主客索下闲谈多呢最给求自己今日给主咱们有土不谈中期今日我就咱们 年纪几里十九站，江气几里十九站，江气教学了七岁人，几里端着呢，教九盘九头背，行在下江教过月。江口座今年在当托旁个九个，每个吃过三了点呢，对错不拢拢吃过，那不的，还将几千年搞完人。
推举邱新九。强砸弹托以江阳米九万几个米别帮过他你什么去米几个为了绝呢强砸弹你错那个恰金先别米米隆隆的那样江错因为那些呢强砸弹你换住恰色电视有位极度点别金细细换住第二一行第二擦弄穷他儿砸弹他十几个地呢厕所一块儿盘密度花儿心月强弹以色系前面托长的叠别索架盲目让人所是从而旅行器与以狂赞南亚米教官龙文吃东西秋季吃毒可谓云他切密度信心器。

징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근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골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0: ᱵᱟᱱᱟᱫᱟ ᱱᱟᱣᱮ ᱥᱚᱪᱩᱠᱟᱱᱤ ᱜᱮᱭᱚᱝᱜᱤ ᱢᱩᱡᱤ ᱥᱮᱢᱵᱥᱤᱜᱤ ᱛᱟᱫᱟ ᱠᱷᱟᱢᱟ ᱠᱮᱯᱡᱤ ᱡᱤᱞᱮᱜᱤ ᱥᱮᱵᱡᱩ ᱛᱷᱚᱱᱮ ᱠᱮᱜᱮ ᱱᱟᱫᱟ ᱱᱟᱣᱮ ᱱᱮᱛᱩᱞᱟ ᱫᱟᱠᱭᱚᱱ ᱪᱤᱱᱤ
1: ᱵᱤᱯᱷᱟ ᱱᱟᱫᱟ ᱱᱟᱣᱮ ᱥᱚᱪᱩᱠᱟᱱᱜᱤ ᱫᱮᱛᱟᱱ ᱪᱤᱥᱤᱢ ᱪᱮᱜᱩᱵᱤ ᱭᱩᱭᱤ ᱱᱟᱫᱟ ᱱᱟᱣᱮ ᱱᱮᱛᱩᱠᱟᱞᱟ ᱥᱚᱝᱜᱟ ᱫᱩᱯᱤ ᱢᱮ ᱥᱤᱵᱡᱮ ᱧᱟᱢᱞᱮ ᱱᱟᱝᱪᱮ ᱜᱚᱨ ᱜᱩᱫᱟᱱ ᱠᱩᱨᱥᱩ ᱜᱩᱞᱮ ᱢᱤᱠᱩᱭ
0: ᱟᱥᱮᱥᱟᱱᱮ ᱦᱟᱥᱩᱴᱚᱝᱜᱤ ᱪᱤᱝᱜᱣᱟᱱᱪᱩ ᱧᱟᱝᱡᱮ ᱞᱚᱞᱟᱢ ᱠᱟᱵᱟᱝᱡᱟ ᱞᱮᱣᱟ ᱭᱚᱠᱩᱡᱤ ᱴᱩᱡᱤ ᱥᱩᱝᱟ ᱪᱤᱡᱤᱜᱮ ᱥᱤᱡᱤᱥᱟᱱᱮ ᱥᱤᱡᱩᱴᱚᱝᱜᱤ ᱥᱟᱢᱪᱩᱡᱤ ᱪᱩ ᱪᱟᱛᱤᱠᱤᱞᱟᱢ ᱠᱟᱵᱟᱝᱡᱟ ᱞᱮᱣᱟ ᱭᱚᱠᱩᱱᱤ ᱜᱮᱭᱟᱜᱩ ᱱᱟᱝᱟ ᱠᱩᱠᱩ ᱪᱩ
2: mi changma ni rang so su di tang ki gen ku wa ang tang bu di yin ta qian ne kang zhe qian ne ren yi ge di tang la gen song qi gu sam nan bu ki cuo wei chu xiang ge nang dun ka mi ba du zhu tu ba gu la ge yang si zhu wa dao du ke long ku ge yong wa qi ba ka de ge ba ji tu zhu ba mi xian dang zhi zhi qi ge pa dao wu cham jiao ba 로탕 협지격고 카기고이바 대단기 초외 줄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 윤고 토낭치바 서동기 줄람 야바 류제 원참제와 천리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대탕 민비 줄람 털와 신비 캐스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쿤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네 쿠군탕 레군 빌레드 마 인치 닌다 니바투 데탕 딱제 치고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유슈 미바 미쿠 나와 소기 네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고 강변 남기 쿠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죽구라 장자 투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콩기 쿠유 장자 균형 치바 존내 쿠콩수 권위기 럭주 직체당 죽구 직조 치바 미게기 최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게고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독사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미치고 탁바투 겐군 추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 꾸 장외 국송라 쇼게 꾸 장세니가 편라 대탕 용토
0: 박과 서주랑 바탕 세크 개발 속기 박베리기 내주 유지 유방 박부 장식하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뷰 매바 최저당 배주 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 된바 박부 세크 개발 속기 박베리기 내들라 유방 박부 장식하네 리뷰 매바 최저당 배주 능초 유방 박부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박베리기 내들카라 다큐치 유방 박부 장식하네 개용기 무지 참으시 임베 계란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내 총가라 피네 루트 능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셰프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바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네드카라 총가도 피네 시제 냠리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구레미고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초
3: 中国古今有感呢，通过别个代码，西罗纳。既然这你得理先呢，俺就拿错。西巴朗长，连我接过去处理我自己。明了大姐姐呢，明年给你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行去，明年中路苏人们在新旧康堂，迎通现在娘这去，明了姐姐级别，接心接过别个人，明了大姐姐在明年给你团外呢，先脱不啦。 坑穷给我找你些，毕竟避免堂铁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俺这苏的给面具起的啥都钓鱼精，开连帮店卷个堂，米土脏些，木脚子鱼，坡泥洞哇，王子娘子借鱼，开些开让米热不热起不烫，米三不米通哇，米就团不，米干不说给年团鱼子，毕竟避免堂铁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康囊裂片给我转个就，人民大街堂，人民娘们囊小别，过年撇巴个说说，啥呢？他是创给邻国的下浪，花火从中给年长，路这卡巴，两个月估计，初期俺个俺年初，几顿松，也过过过，对俺年初。

0: Tiring anzu loge ba dru hamdi ani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ngone di kandere dos daga dron.
1: Te shabsha ju ode chik tsu dosh dago nani yandube?
2: Gyawo shushtu wala.
1: Nase?
2: Yangwo shushtu.
1: Chano lemba di tibu duwe?
2: Da di hao ma shumwa.
1: Di loge ba dru ham an kira liya tuya yi.
3: Hongo di na ti tublo, boyo shi dato. Hago to kompa ji tu zamba ya, yang mo shi uto. Tewe janga nangto ya ga chao tang chukul chi mwina, ngone nangda yung sari mendo wala.
1: Ta chena lemba di kiran tibu duwe?
3: Kare paadu sa chik sawe ni.
1: Ta kiran chega tik su dile, tuya yin kiran.
4: No, Hongo di nye kong tanga lam saa gos. Si ten ten lo jiba dute.
1: Oda kiran ka chub tanga lam saa, ting na su. Na kiran liya, tega piwi.
5: Jidu khabar, lewar ye guji, chuchu jik chu, chuchu jik.
6: Kongki kongpo chinchu tini, tongmen ga xin yin la, xiumin sun shu gya yin. Kongmen kongpo tangpo ti, xiabzhu kongdob le, langzhu wun dang rup du chu. Kongzhu kongpo shinshi, jidu ki ga chor la chou ye, chung du lo su wa shi. Tai di xiong qi bie lam sarba ni, qi bie gangpo chalung yong wei qi tu, xim ju tang sabi qeba yin bie, qi bie gangru chalung ki kye ju tang du ne, qi gu qie yu. 卓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兄级别浪体里阳性希望堂冷体顶秀气味恐怖也对敌性级别从浪西用意出不错恐怖部队堂冲压解围个钢板超用力地脚企图贴住浪着银别浪着其他别级别心车迷泰迪兄级那么其其不用出借级别体情了其不错体情这么用我堂地堂昂仓龙用味面对秀 ham chaji lo gor ya tang gup ju go go yin la gor ya kha nyen gyeok chi ham chaji nyu na chaji bu gyu yin yer tu gi ya ni me cha wa chi nga gong lu lu da we chang xiu xiu lo ge pa ju ni guo qi kui di si tu sa tu nam xi ki ke ju le ming ne se yu la ni guo ki ni bu yang qian bu dian yu bie nga gong tang ni kong ke du qian yang cha bu yu ji ji ba yun dian chong gor so qi du qian yang cha bu yu ti wei ni guo tang lu guo qi chu yang guo tu la
7: 숙불견치숙체례부시응원토베마체我동양가부시응원토칠루주디我게파주니고치쿠당바낭탕喂天呐快出去吹些穿了休息啊卡几呗出个六呗出去好些举呗啊第一看叫念浪卡巴东当拧不得参不消中国古筝界卡巴东当啥吧哎卡巴当那铁外我啥子写的你错别丢子这不里样子的区别
8: 门顶他朝阳茶杯他在距离之上茶家赵东听不起康明苍白茶家鸡清仓有了违规茶家庭茶家赵东用自己中国基金人流清仓你可以拼做听不着了色准情节多不少杀不平连日给钱 Tengila, Lushu Ji, Mao Li Chi, Sambia Gushu, Gyojunji, Jijingi Bogdun, Tunle, Hibaki, Lingyu Gushu,
9: Zhongku Jijin.
10: Yami Kimbe, Nakung Dibu Mipta, Nakung Kaba, Nachu Yangsu Dunba, Gona, Guyukur, Lopsing Nidu, Lots Jikjin Jimotuwa Soki, Yami Nichu Tunsi, Gyobu, Qingpi Tangdu Pipta.
11: 青皮糖给吞些青皮露泥结合起青蛙拉给鱼别也没拿出去洗洗这新给凝聚列住别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给过年明确的那公给沙外给土不啦明确给鱼人囊卡给阿米过的汤那公拉普通米别汤的小军刚阿米吧也没上土云通也没捏日汤铁外人心给也没捏了偏不鱼鱼人用了些不鱼别些不鱼别切了给连鱼卡巴昂茶
12: 来我给古迹出松古古古出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看起年度部三百卡纸青笔汤那年地汤地年西个子路木切地亏卡纸青笔汤那年面接从康老个重点年通去滚不浪老个路穷汤不要卡纸青笔汤那年面接从康战马基金马布中国陆地战争的战局给嘎不切别绿界通江巡路村特别嘎不切别中国绿界点点通江中国陆地战争天同样的多
13: 绿色点点，战马听见。何不给我汤？那就听吧。那干部说的，那空地不面积，越放那当哪位说出行了别的，我们就给这些人民实践的，你们领导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前给孙娜来追问，别当是今年。
9: 나와 너수 동화당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지 나다 나와 소주 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기 나와 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 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큰 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주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수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11: 코위 결원이 독재자 민바라 려와유도 조이 준대 세기 지심 나라 나르웨
13: 娘总你天天不一般那在心里心北戴和破真如巨切娘总你那拯救小楼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银通参在娘这一期明了几这级别接心起过比喻音明了大姐前子明年给年团委员线图了肯穷给我找你事 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体按着苏的平面聚集的三十多月经开心起来明日不是起不堂明三不没通话明就团不明干不说给年团月子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康能力片给观众额就人民大街堂人民娘们能小别过年皮巴格苏修三年哈斯冲给林国的下浪华国从中给年长陆地卡巴两个月估计初期暗暗暗你出即顿松也古古古顿暗你出

0: 然而色欲，都不懂我们的鬼，哪位那哪来？
1: 두부님도 고구마 새는 조교 주르다.
0: 상게 고구마 새. 근데 우지 레스는 상게 우지다 계시에도 구유원을 그리지가.
1: 나 소주 과주 니이. 예랑 채우 구지 티리 배진 유구마지.
0: 상게 유구마스는 유구마르베야.
2: 주부 수지 나한테 마셔야지.
1: 자 소주 주시라.
2: 요 소주 과 주인. 두부동 자 마시죠.
3: 내 눈에 다 쥐 맞다는 형문도.
4: 다들 보모디 무유부통 뒤 맞습니다. 기부큐는 뭐죠?
5: 둘이라 쉬어야지.
4: 쉬다.
3: 지능아 봐 줍니다.
4: 영아 더수디.
5: 기라시다. 턴더 클라스 뒤줄리샤. 니모고디지 시도 종조 세뉴마시 셰라 쉬어야 쓰디. 니에데는 류상 종조 센스비. 군주 지지 제사샤. 기시 캐나조 류상 종조 마테비는 럼솔로 상하하셰 쇼시. 니 라오류로 덥생아가 당고.
6: 都是人住过去，那是。用啊。钱呢？都是我的。不问。哦。既然你过了，可是幸运。啊，如今你那个，俺那宁古公司出的那个是，都是小用的，也能上爬楼的兄弟。嗯。俺这我是对伢些，天天俺做石头创作列子，新白头咋拿了？退休工资啥样？可拉啥物事？让给钱呢？
7: 咱们每天要的吧？西妹，
8: 爸爸罗永别。
7: 早啊，媳妇多。对外是大姑娘的催促，老多是大，特别干白事些些。他个那边早啊，蹲在那不的，肯定做不了。可拉萨里罗丢的，全罗里木多。
8: 现在了，估计累死啊！你那说话终于死的多。
7: 哎，俺这从走那了，估计使用过些。
6: 毕竟那样别，估计逃不了死的。
4: 可以，毕竟那样别，估计，钱啥给拿了，写了就快被收住了。啊，这饺子卡了算的，你写个去不？呀，注意的，
8: 爸爸，爸爸，
4: 小小，饺子才是你心肝阿舅的，我拿我当马戏，饺子的。
7: 如今你，
4: 喽，嘿，我记了，退休员们做卡的生意呢，天天俺做大个人生意，明生个直接叫马戏，先送你。组长长那个。
7: 유민주도 교육하러 써요, 네. 티링공원에 다 같이 유인 속이. 레스. 오, 오지라. 또 쉬어. 전도 제니유. 제시다 당신의 게임하시라. 또 쉬어. 요스. 아, 제가 또 뭐래. 요. 다음 말에 요. 가르다야도. 요스 로요. 요제.

미만 고좀도가 갈래 카베고 시에게미 계속 님이 지나라 맞아 외부 뒤자 니슈 자잔라 전부 제가 치부시 타마디 맞아 심제치야 지자 쥐토스 시도 총주 외부 이차 대미나 신유리 외부 총체 야자 숨지 소지리샤 나니 야자 숨지 소지리샤 탈류 장실 체베 시창 대비나 맞아 당제 체베 우유기 중재다 해봐 전부 동아 우유 내지다 등급민도 디중 젠카시시 나랑 저도 이지 체스 요리베 장매 세부 통송아 심주 당제 체제 맞아 심주 당제 체제 심주 중국대수 우유 종다 우유 종주 지구리시아 为为其仗军速切不大陆据透了唐据其据代表内推蒙古哈边女秀有事向了这边为救荣誉民族给别去打不打头当年不马其为内推蒙古都石头重罪那不抵天而

0: 我们要去的是
1: 다리 레준석 중조야디 예대나 닝게텔라 춘진야고 체고기 카인스나 데마 체시다 겐지댕기 구디시주 탄다 튀고 창으로 담배가르샤 세상 시기 신부 지규요 말이
0: 싱진게 중앙기 구디시소 탄다 카숨레 이요시 균돔 지지당아 동기 레준루가 주자시규요리 나란주 싱진에 카당고 레준루가 마타리앙아 동지지 당구지 샴규진이 레지비네 마타리 미추숨이
2: 舒海 舒海 舒海
3: 朱振阳呗
2: 让你喝酒
3: 得都说给我约
2: 看我都说给我吃个 舒海话去
3: 吃了都说给我约
2: 啊
4: 可是 大妈
2: 舒海
4: 罗永呗
2: 啊
4: 张青啊 总出内罗永呗啊
2: 啊
4: 위교로가
2: 클라스데 바르시게 우겨 중으시제 죽어도 오네
3: 주지 주지 나가 셰프 예마네 주지 다른 내 주 정문도 와 상고 우지게 인지 종주나 대우리 소샤
4: 용슈레 로니 대구기
2: 유리 못 이제 되냐 또 아니나
4: 예 그봐 하고 그래 글쎄 우겨 지수 싫다 하면 인지 말아 봐
2: 그렇지
4: 为什么要去修车的大米呢
2: 我是为要去修车的单子，我让这个水再活了，你也管不了。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 올지 혹시 겹주시 여보세요 뜨다.

0: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 로 추즈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버도 와대 얘 티대 직신다 니네데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신념도 와대 대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1: 또 대단 소에 한국이 진짜
2: 미글라 딱제 전에 明年기 년거列车 비진비미탕 대외정신기 明年中路苏联边界 新竹康堂 银通千载酿制기 明年记者级别 接心起步比喻音 明年大家切记 明年一年对我们的线图了坑穷给我们着迷信 비진비미탕

0: 대체 참 보면 생대 시비.
1: 되게 참으리.
2: 봐봐. 야, 봄 탄들 앞자 주고 여마
1: 씨 봐.
3: 상게 레튜르와 보고디니라 카르고유네 나셔서
4: 영아 너다 뭐냐 셔죠
3: 영아
4: 아 지회 이 하면은 그래서
3: 영아 영아
4: 이다 이다 오고 이다
3: 오야 오야
4: 분분 레이더라 춘대 나가 내세트 텐 다 디고 삼당하지
5: 영아
4: 무슨 내가 그래서 나서로 봐 클라이기 보시대
5: 시
4: 이다 이다 클라스 시 망사 분분 니라 예지 체이 다리 견서 의결을 하게 럽여 좀 가세기에
0: 냐 주이스모
3: 아지
0: 부파 아니 난 용무 유신 자 랑가 쇼체 저스 칸스이다
5: 디제 가라
0: 참 랑게 가시치야디 야 란 레로니 요마르베 님도 치메베 가바신소
5: 이게 담비 군이게 가서 능미 냠 좀 칼라지 용메사
0: 부딩이 되다 다가라보 진아 군이 칼라 근데 신예래 에
4: 야메 드시 yele ranga le khas ranga che da je mang zhe de din ne khala lu se ne na lu je fang fang ge constant ge sar ji
3: yong
0: a din zhe qin ne ya bu du qin de le le che so
5: a
0: tan de jiao zi ye
5: jiao zi ye le be
4: e ti ni tan de xie zang ba le
3: zang wo ge guo le
4: a le wa ji ti ge se fang fang qin zhe yu jiao ru ga ge yu bi ti zan le ru jiao zhong ge zai ji ye
5: 啊，谈到我也嘛是，我也嘛是噻。嗯，前头人开车个用吧，马瑞，你我没也开车是有。
6: 然后说不要中国面的来个这些人吧。谈的几个了，四句三不要是，听我就叫他打拳的这个嘛是，朝路能行的，就是我这样能行嘛的。你了头上这些车，大姐姐，大姐姐不车上说呢，我推上了，一下打卡水。 디네 스슈 시소 카테 로교치야시
3: 카레 이사다 카수세
4: 에 카소레
5: 이사다 카소야디 니엘로 총존 나가 우유 퇴산 되게 체 디네 우유 차야가 좀체 20체 제르 10제

0: 나 통화 좀 해. 나
1: 로.
2: 보고 단단 하나 사주리다. 하나 사주리.
0: 그래. 이 그래.
2: 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别啊
0: 我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定要弄那么一 Yeah,
1: yeah, yeah.
2: Yeah,
0: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

0: 你也光大前来些，热不着死你。毕竟没得烟不烟，人家用的个几个的。
1: 你要喝了少酒的，你也打死钱不？
2: 马瑞，你，马瑞，阿哥，这里俺做泥巴都退啥日子去？大姐去干着事，热么着？
3: 是是，大姐过年不是就要去？
1: 他这，他这阿哥，这控制不了这边两个孙子，俺做泥巴都打这些些，蛮闹不起乎是？
3: 阿嘞，一年，今朝是不是要去？重庆那这边俺做肉不切切，打这些肉去打死年稀。
1: 阿嘞，来这边去哪是你们的团长来接？
3: 他这，
1: 他这哦，这控制不了这边两个孙子，俺做泥巴都打这些些，蛮闹不起乎是？阿嘞，
3: 一年，今朝是不是要去重庆那这边俺做肉不切切，打这些肉去打死年稀。
1: 阿嘞，来这边去哪是你们的团长来接？他这，他这哦，这控制不了这边两个孙子，俺做泥巴都打这些些，蛮闹不起乎是？阿嘞，一年，今朝是不是要去重庆那这边俺做肉不切切，打这些肉去打死年稀。阿嘞，来这边去哪是你们的团长来接？他这，他这哦，这控制不了这边两个孙子，俺做泥巴都打这些些，蛮闹不起乎是？阿嘞，一年，今朝是不是要去重庆那这边俺做肉不切切，打这些肉去打死年稀。阿嘞，来这边去哪是你们的团长来接？他这，他这哦，
0: konso lege sedan chuyo ri. Nga zui ti chu chen yingi marta.
1: Tsiriye ma re. Konso ka le kagir sam nying chigi.
0: O, rangi mingto di nye nye le nyade wu. Takche si tu da wu ruba. O, ogu yu gab tu tu rogu che wu a.
1: Ya che ogu.
0: O ya.
2: Mingye para nga zui xing chingi. Uygyo le dung ruga. Kyondom, somdom, dungye chukju renga dang. Mingzhan di chi chi da jikdong dung dung sum yo ri. Tendo le dung suk zhung jikdong ni giz chuyo zang. Tanda cha zhi qian ni, sab zhung qebya gari. Qi xu li dawa di dam zhu le ma dang tu gari. Di zhe suan zang, ka tang gui ruga nga dong dang ya ga chir chi di lian gen zhu bari.
3: Nga dong qebya le dung ruga chuyo la. Ne dung yuwa ke du ya.
0: O, zhu rin guo la, nye kirar nye san shu guo san de yu. Ne dung yu din bari.
3: Kira suan da.
0: Le gong ka chi ge. Uyghur dambe leche ba kachi lege jumbo raan mingdu.
3: Shibri chuyo da.
0: Les les. Zora di leche ba dige lege jumda xienzi che. Tendo leche ba kachi lo yenda chue ni ye yun shuya ga lo tsul le xia. Che zang kuzo le tun ruwar dambe yi na nye du sida du changa lunya yinbe na wadu.
3: A jang jang di zhe kyun ni yungwa ri. Zhu zhang sun la. Di ne dung chun ju mar da. Ne dung chun bu shi. Kirangi le tun ruwa nga tong chi nye gli gung lo sep sung gu da. Nye ba du zi zi dang gu sung gu ri. Nga tong chi bi ru mi, ngui yu ni zui tak chu si tu gu ri. Si ma du dang chi har chi gu ri. Zo gu gu deng gu ri, han zhe gu gu deng gu ri.
1: Si, si, ran, ran, jian di dang yas da xing duwa, nye nang la har chi ga yun ba.
0: Ran tun da xia yu.
1: 你也封封了这边名都让给北京那路家看这个也让了名都过些年以名都看这个也名没这些看这个让名这些哦参拜阿姨让给参拜没评估的过前的名忙过他个了这些让得对的第第赵伟个名字吧人嘛人赵刚这些赵正春土三忙过些
0: 소외 차긴 오스 요르다. 참고 제 가지가.
1: 아, 씨. 네 삼바. 아담 소르 과접제 로그시 주시리. 참매 소화 교실하 진샤. 제자 네 존리 도즈 제도로 진다 삼주. 마신네 된다디 펑펑게 주도 치고르 봐. 나도 능고 산자. 답디 말베니.
0: 수요비네 명자만 저 친구 용고 마지. 계속 칼라서디 펑펑게 갈스도 장게 고모 중에 아.
1: 하지 디 민도 잠시 봐. 자니 단다 타지 얘기로 봐. 통도 딱지가 좋지. 자니 괜찮더라.
0: 용아 용아. 자르 내로 좀 세셔야 유. 간다 니에 라르 니에네 러브유다. 셈나 댕스 유업치라.
1: 신신신신신.
0: 고중에.
1: 리리리리리.
0: 통도 펑펑게 루가 티제 용지. 제마레. 마세 루브르다. 제사 체크하고 쓰는 용고 마지. 是吧 양.

0: 근데도 공부도 꽤 아. 디린 갈래 시작하 요시.
1: 나 에. 갈래 흠도.
0: 아. 내가 제벌에 지금 망대 요시. 다지샤 나스녀도.
1: 오, 조카퍼. 조라 총수들 내 되버 신규유. 이내 어구디게게 잔러 지부든지 지금 삼삼어쇼. 잔토부터가 수수부 충충당 시지기.
0: 상게 오쇼카다 오다면 쓰기위.
1: 응.
0: 하. 나 군이 보고 충주다 캐매. 응. 상게 신세져 봐. 나 중도네 파미니가 좋아버시. 최장 지일어. 오쇼카 나를 다와 지대. 오다마 나를 양 다와 지대 이거 위. 도스체 룬겨르다. 하. 推我到欧书和大欧大门那去过马戏腾到欧二两大欧满仓欧六根欧三喜腾到欧大余气我准备仓为哪个克拉斯牛语切上他的创作组员及聂空作

0: 아제 주치 나라니 레미 차도 자 나라니 가져가줘
1: 줘 장나라 교수 대가줘
0: 에세 장원의 뒤쪽에다 깊 실수가 칼라담에 뒤쪽에 랩다가 남산이나 줬어가지
2: 왜 야치
3: 肯定别亏着，刘三创造了那老在买吃不？
4: 哈，我可不是在粮食和当场让这些也没穷，地存到钱也没是吧？钱谈到肯着多。
3: 我
4: 谈到在林中送葬，粮卡给钱也没穷。给就买些，巴不得学生爸妈要什么？我是，谈到俺们这个，你也解决解决。让给解决些喂，解决肯着钱啊，看那些的人呗。
3: 这就我们别瞧，到时呢，到底都不干么个。
4: 等到现在你这工作用的，等到别再进步，都是你姑姑。那这下，看点不写么好，我等到两个月。嗯，等到有人开发技术啊。
3: 用啊，同意的。
4: 谢应的。
5: 今天只能俺刘仓创作第一季，你们怎么注意？俺家做事太穷，看医生的今年生效，从未用了创新措施。 大姐嘛结婚了，失去三姐几年戏，年年年天我娘来吃牛鱼呗，这边来过的就挖钱呢，留这个老牛的，他就切皮，俺的叔叔气度包不到自己去，一年忙完吧，两个钱忙个月子，让我们前面的俺的亲戚，俺一进去，两个穷大同志要我再切皮呢，点点老君下下的竹头皮。
6: 为这口钱啊，李霞，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口子有，两 주아 수낙 보르 야 파체 주다 체 주다 오야 요신다 마드 아 오야 마드 아 나다 주다 잡을 수 있어 펑펑 나 뒤수 잡을 수 있어 소도소 야 상마 야구제 마드 아 마드 아 마드
3: 왜 상마드 승마자 승마자 계속 마셔 마드
2: 아고 기란이게 찍어서 쉬다
6: 우교차다 랑게 소제 셰우시 교스치 나시에 매장 쉬시
0: 년년 지진이 셰이 다리 부펑펑게 상마셰리
6: 루빈 가우스
0: 아 루빈 가우펑 아 상마셰리 상매 승마 예쁘지 똥마 예쁘 거스쥬

0: 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塘铁外人行去，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塘，银铜现在酿制起，明了季节级别，节省起过比较严。明了大节车子，明年一年团外呢，先突破了坑穷给我抓米色。毕竟避免塘铁外人行去，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去，按这速度给面具起的三十多月前，开连帮店卷个塘，密度涨势，木桌子雨，火泥冻哇，王子娘子节雨。
1: 开始起来，米热不热起不烫，米塞不米通哇，米就甜不。米刚不说，一年天月子，毕竟避免烫，天外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烫，我要来卡巴烫，从康南那边有个中国就人民大街烫，人民娘们难消别，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哈是创建领过下来，花花丛中给人长，陆地卡巴了，来我给估计，初期俺啊俺你出，几吨松，也咕咕咕，对俺你出。
2: 也推荐一家，里面插花旗，阿公老龙单位长秀秀，老一派出你过去快递速度，三天能洗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南北洋全部订阅呗，阿公堂你空可对开洋差不远，日子吧，云店冲过所去对开洋差不远。另外你过堂龙过，吃出阳光图啦，苏北天气苏气来不行，温度白马车，我东阳干不行温度，去了这对老一派出你过去快当不能堂。
3: 这人家做老一把住，他们的，俺那两把干子，这里拿老李也包了，没了了呀，困住呢，俺那娘子，我奶奶肯定都是打着。
4: 对，下不下酒，我得去吃的是大碗面，对不对？
5: 给我叔叔做完了。
3: 那是，
4: 养我叔叔。
3: 现在两把的屁股多。
4: 到底好不好吃饭了？
3: 对，老一把住，他们俺给俺俩培养的。
4: 那是。
5: 韩国的那剃头了。
3: 包起来都，
4: 他我都看不见，就咱们也羊毛修多。
3: 那是。
4: 啊，现在讲俺那都养个差不多，九个几米呢，我那能当用手里面多啊。
3: 但是那两把的，给他提不多呗。
4: 还得八十三七十三万呢。
3: 但给他七个提十的嘞，培养一个。
4: 那是是。
3: 哦，韩国的伢光打了，咱国是。那是天天老就八十的。我都给他个吃不到，让咱听他说，你给他俩听个培养。
6: 지도 카바라 레고르 예고지 추추 직추 추추 직 로제파주 지골 함니 지골탄 양규 강탄라 민네 추구 체바시인 섬디 툴라 지고기 뉴부 덴유베 상외 덴버 진네 제다르 고툴라 베싱 딤시 체웨 콤바 윤징 뻬양 갈레 크그미 티웨 함물라 철주타 테두 고툴라 뉴부 덴유베 닥제 체디 팅에 진고니 찬니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니라 고르나티 고추 거기에 쯔미그 편종 로제 파주
2: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단위 장슈슈 로제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남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 대유베 나공 탕 니콘 그뒤 균양 참부유 리제바 균디 총고 소치 뒤 균양 참부유 대외 니고 탕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불 균치 수체리 부신 원토 베마체
7: 我懂养肝不行温度，去了这对，我给拍出你过去可以当不能疼。八卦四处啷个疼？三个开发手机，八百日元内头有钱，预防八股脏水坑了骗当。我也参加了骗子日本面板吹的当，别具能做。八在林中当，冷水团吧，八股三个开发手机，八百日元内头了，预防八股脏水坑的日本面板吹的当，别具能做。预防八股脏水坑的，我用的直接当，吃了米呢，八百日元内头看了大空气。 预防八股脏水坑的，该用的木质产品是银白，天然了八百日元内头有钱，你参加了别人，路子能错了，里面吃住的，娘们也能错。这类的垃圾汤，还算给小区过年批发，各所学。预防八股脏水坑的这单即使结果比较严，八百日元内头看了，从高头骗人，直接娘们能在过古当过数过来买过。他在三年，他是中介，尽管去娘家跑了，可把人家两个月估计出去送个几几个。 实际上呢，其实从业三处子去，咋的给了？可把人家两个月过年，给个阿个姑姑处。

0: 潘南康的崔西奇哥提尼中国外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米热 미슈 푸르규타 다웨 폴라규바 창가르 차조 스웨브네 니웨 로셰린 도체 토웨 핀동 체브티 중국의 양규 미슈 헌데티 메브네 유바타 칭진네 데조 파르 다치 까르지네 다치 까마 파르 송가 핀동네 미슈 헌데타 다웨 폴레 취십 요제 핀동소 개지 총규 르타지 몽군규 총유 미슈 폰데 미지타 파난캄 파르키 지타티 니르시라 다요지 체나 미슈 폰데 디 켄제체 크인수 펜도 체브리타 강교다 젠키 겐지 미슈 폰데 피게기 규림 치미 데체 미남키가 조 친부 링 망슈 티미 한다타 제제 자가 침부터 겐키 강교 니베 에프다 젠키 겐지 미슈 폰데지
1: 니에게블 유베디 俺最特定我这家做的将军里边F大经济经济秘书碰到的这里秘书碰到的卡卡下来这边的居民故事的今年贵州的恰汤今年提提这个恰的提这的有个托出的一把汤俺最碰到提干的要的贵州的层面通识给有满招的给这里第一样杨军贵州的汤把金文字是看你的要的第二是我的是呢层面现在的俺最秘书碰到平东区的周围日不足你秦女汤树汤东女修这 提给不了说卡最忙我给不赢呢提这个读书的电影呢没说碰到普通要是也能把他们看了呀英龙要马的接着俺最不得干了呀英龙月别英龙的规则他把这个搞得有点没说碰到母体普通要是杨俺最将军那边也不当真给见证没说碰到的呀把这个搞得别具结果的是呢潘二家境是要提这提英龙规则呢英是定你在这他年的你了呀天给去秋雨提上要马是 디카레스나 한 알자진스야기 바르제디조 슈크시라요리 이네데야 견제 첨부시요리 디카레스나

0: 트레저 말라디 편도 마제 공기 가르자 곱견이 포르치기 가르자 야다 죽주 참레 레가 지기 유바타 대급기 포르규 토제니 젤 레원네 야탕 추팔러지 계세 대급리나 미슈 폰다 내주 초비나 트레저 디부 콜람 주장타 칠로 주장 테네나 미슈 폰다 탕 카체제 된장아 퍼고지 된제 인도 나주 포르규베 치소레 겐니 체도고지
1: Gyangyu Nibe Evda Jenki Genje Mishu Punde Riliya Rengwiki Shibje Tseli Mala Yuetam
0: Gyangyu Nibe Evda Jenki Genje Mishu Punda Ya Tanto Gyun Rengwiki Shibje Taju Chiebe Mala Chazan Shiori Mishu Punda Ya Pendo Maje Kwanta Ya Pirbe Tuyusu Di Gyunje Mibara Rengwika Nganzu Mishu Punda Ya Gyun Yume Liya Shibji Chigori Kisi Gyun Yuna Di Namsa Nyanda Tengori 급대야 계시 나 주지딘 포규부터도 포주나리아 주면나 딩한주 주주디규토기 주주시세 퀸이 대랑아 카체도 계시 디급리나 미슈폰더 큰리아 포르심부이나 니에 광주슈부능신 나주 주주디규규 칠로 조산 테네이나 포르지 대랑아 보투
1: 미슈폰더 치중 체리아 당도 강시유
0: 미슈폰더 사바티 베나 양규 등부소 창마 세량탕 선놈 야마 세량탕 시칭 배주지고지 머지체나 구슈체로 친유네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니바도 주투바구 라파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에주람토르와 신비에키르수야바 지조기초웨 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궁탕 레군디레둔바인치 닌다니바두디탕닥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 면주치구 강변난기쿠유라 닌다기궁치네 롱쿠르쿠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장자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쿠공기쿠유 장자균평치바 쪼내쿠공수 고용에게 럭주직체당 지구직조치바 미게게 최대나 토낭치바 합치게밤 로게급 장쇼캄 라베춤미 카나게급 로숨옌키 응고컵급 미베 짐치유베 미토기 똑살로체기 응고컵급급 꿀맛치구 탁바르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용기 응고컵급바탕 권내탄웨 민컵급급 让我们共送了数据柜让先你个片了地堂用途

0: 三九六七五七这票据人民局统计设备能提升，可能是为了储备熊狼的清算数据。三九六七五七这票据人民局统计设备能提升，可能是为了储备熊狼的清算数据。三九六七五七这票据人民局统计设备能提升，可能是为了储备熊狼的清算数据。三九六七五七这票据人民局统计设备能提升，可能是为了储备熊狼的清算数据。三九六七五七这票据人民局统计设备能提升，可能是为了储备熊狼的清算数据。三九六七五七这票据人民局统计设备能提升，可能是为了储备熊狼的清算数据。三九六七五七这票据人民局统计设备能提升，可能是为了储备熊狼的清算数据。三九六七五七这票据人民局统计设备能提升，可能是为了储备熊狼的清算数据。三九六七五七这票据人民局统计设备能提升，可能是为了储备熊狼的清算数据。三九六七五七这票据人民局统计设备能提升，可能是为了储备熊狼的清算数据。三九六七五七这票 도 초배 걸어.
1: 스몰링게 군감사.
0: 군감사.
1: 디달 폐게 순가출람기. 행게 네팅디 편중 승경념자 시바 그수슈.
0: 드리니 편등갑의 체 주식타. 진도 주배 체 뉴슈게 사니마시. 심는낭 된시르남 스로나.
2: 카와 파르메도 법. 코노르르 룽부츠. 서주로 최고 체제. 표규 렘규키 통도 시베 낭 드리. 서괴바 초배 슝람기 코노르이 가고 탐부디. 너주 탕토 괴츠 대규인. 밀루디줄하기 광토 람소와 게럽츠 소 변화종네 칸롱츠토 슝람주여 롱어디줄하기 제수 슝람 다경외 로타 다와뚜네 고송체 시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 종기 진관주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 종기 섬주지 취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1: 신년 유강 변종 예라 유강 김유빈 사장 고 통조로 예동래 뒤에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 불규 중국 신년 유강 변종 예라 유강
2: 야미 김비 너 공대 부 미부다 고나 구유콜 소기 야메니 춘튼시 교부 친피 당도 피타
3: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산이 하스냥 전람 후캉면 캉키 네드 부살베 카주
4: 홍고 잡디 오네 챤나 멘다고 뷰 야고도와 비주제 야고 싶도 양고 야
5: 주주디나 잠보 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젠 한고디 빨라다 아무라르 피위이나. 코나니 선바 가보 용범 하제. 고고 년과 여분 능시 샘수 용부도 와.
6: 스몰링게 공감사 다른 시도 정남시 닥제칸네 모튜네 슈크체외 차부법규 최신 원본인의 용차난월신은 도공기 추세기분의 상공 추세기외 발 랑종기 사진망치와 원세 퇴배 체주법규마세 대낭내 전무탕자 유티시 매도종 스범마세 사찰 차부치오법규제도 대안시병원의 슈비인의 도공 랑종내 닝지탄 참도 호겔 호규 대신 넉주 의유탄 실규 시지 호규리아 차부치오내 증외 발의양 主持人朋友 三国年能你们把人家谈后给路据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据谈西极路 ཁྱི ཁྱི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매도얼차부정우파규초생응차니슈네니슈석순파르낭종라차부정우파규초생응차중니네니슈생어파르카루라차부정우파규초생응차구네주주파르마라캄네차부정우파규초생응차구네주구파르정다차부정우파규초생응차주네니슈석지파르新年去了恰不穷朋友出现用场新年就要爬着你们恰不穷朋友人心那么提供出现用场按年就给爬着所中的恰不穷朋友人心恰不穷朋友出现用场重年就住爬着高二中的真猛朋友人心那么提供出现用场就年就生你爬着给给了恰不心心朋友人心那么提供出现用场对年就给爬着错切了恰不穷朋友出现用场按年就蹲爬着城关去了周恰的朋友人写恰不心心朋友出现用场叫孙年你去做孙爬着下面来如果在中亏起那么幸福的休息不得来周恰的朋友人写恰不心心朋友出现用场叫孙年你去做孙爬着杨州院所那么听年人写恰不穷朋友出现用场蹲年就住爬着남초얼차부중번의림신차부심생퍼규초세응찬구내쪼개파르처숨초얼차부중퍼규초세응찬주내니슈성지파르남자바와얼차부중퍼규초세응찬쪼숨내니슈성이파르조문랑메가스치모얼차부심생번의림신차부중퍼규초세응찬구내니슈성이파르삼예를차부중번의림신차부심생퍼규초세응찬쪼숨내니슈성지파르卡人不起真忙破年人品那么提供出现用场对年你是生你怕人天天天天总谈充电卡机给那么幸福的死落呢母腿给能充电卡机给那么幸福的死落中途中面子看起落的熟悉三年年本当阿伯才将啊热色到啊热臭啊大家的人中处于色就出现对着叫我主持推到南街怎么连起上我就特征阔了借助龙针党在我提前起行来了强行给我强下堂下路开土强龙阔了吞吐堂路强举了龙不党西阔度怎么连给能信我的虚差人
7: 今天俺做老一把主，他们的，俺的两把嘎子，这里那罗里呀，波拉莫拉里呀，昆州呢，俺的酿造，我奶的肯定的都是大庄。
8: 对，下不下去，我得去吃的是大庄那里面的。
9: 给我叔叔做了。
8: 那是。
9: 养我叔叔做。
8: 现在两把的屁股都歪。
9: 到底好我妈说话了。
8: 对，老一把主，他们，俺给俺俩培养的。
9: 那是那是。
10: 韩国的那剃秃了，保守点都，
8: 是是，
10: 他我都看不见都怎么样，羊毛少都，
8: 那是，
10: 啊，台湾讲啊，那都压个差不多九个几米呢，我那能在用手里面都玩。
8: 但是那两把的，其他剃不多呗。
10: 还得八十三七三百呢。
8: 但其他七个剃死的嘞，不愿意其他。
10: 那是那是，
11: 我韩国的那工资啷子啊？工资，那是一点点六七八多的。
8: 我到其他个七八个啷子，挺难受。你其他俩天干皮皮。
12: 지도카바내월계구지추추직추추추직
3: 콩키콩부친주티니동맹가신이라수미순수야인콩묘콩부탕부티샵주콩덥레랑체원당셔도츠콩제콩부신신지도기가철라총예충교로수와시타디숑치베람사브니치베강부찰롱용웨치도심주탕사베체베인베치베금주찰롱기케주탕드니취급체유若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级别他们提名阳性西沃塔他们提顶秀气味恐怖也对敌性级别从那些用意出不错恐怖部队他从亚也越够刚把超用意的叫企图提出他们做音乐他们做其他别级别生产品泰迪熊级那么提起不用出不进级别提前了起不错提前做不用我堂地堂昂参龙用味面对秀他们恰起了国家堂国主国国赢了国家看论国企他们恰起女呢恰起不有赢
0: 바과 스조랑바탕 세크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유제 유방 바부 장식하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메바 최도당 배주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튼바 바부 세크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라 유방 바부 장식하네 리브메바 최도당 배주능초 유방 바부 장식한기 원주기 지제당 칠레미네 바베리기 네드카라 다큐치 유방 바부 장식하네 개용기 무지 참으시 임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예소가라 편에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유방 박부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 칼라 총가도 편에 십제 냠리 낭제 월구당 고수 굴림이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13: 创新盘点，乡村振兴。
14: 每天哈，每天学。

0: 한국어디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하고도 공부제도 잡아야 양모시오도 그래서 대외장 안도 야가 차와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와 다시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아레 바도 사직 사베니 다 기란 체크 틱스들레 투야이 기란 그래서 너 한국어디냐 공부하라 한국어 러시 텐덴 로지바도 어디 기란 그 처음 다가 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1: 지도 카바라 레워지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2: 야미 김비 너 공티 봄 해봐 너 공 가봐 너 취약 스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 직진 제모도 봐서기 야미 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미 나츠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당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 당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4: 어머 김이 심부디 가리 김을
5: 빨라 얘 마 슈르구이다 빨라 기랑게 마디 렘바 가리임바지 티부난다
4: 마디 김심부제 장장경제 데데 외세 마리
5: 외세 마라리 발라 발라키나 시난다 디나리아 뻬레기 셰세진베 신마체 던도 디마 장장경 이부마체 디마라리아 요베 치심스도아
4: 외세 마디 로니 슐라도 침베 레바닝부체 무메리네 슈샤락데 수베 마디 문에 양도와
5: 세세지베 퇴제인자 퇴제소제기 차게인내자 퇴제기 토담이내자 지메다 미자웨 냄부시어리
6: 외세마 세세지베 당장지마
1: 누구디그 우연행강장기 외세르마르 딥송캉 허가총기를 춤시가 고다 앙게바 외세르마르 딥송캉
2: 야미 김비 너쿵 디부 메바타 너쿵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 직진 제모도 봐서기 야메니 츠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3: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당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 당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7: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코키 뉴비양 쳔부디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 켜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 소치디 켜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켜치 수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싱 원토 칠루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코키 뉴비양 쳔부디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 켜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 소치디 켜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켜치 수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싱 원토 칠루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0: 这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地方是个
7: 韩立方给春菜杀不得日的，吃了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妈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龙叔，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光下南去给克布洛车开去韩立方从康。
0: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제 용장 셰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셰라 문농 참부스웨디 초라 비주난 차라 용장 취 서동 류 균난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난 사디 서동 수사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디치
8: 흥고 저저 다르스나 강바 도마다가 상부 대부여 봐 달래 막아 봐 누나 마셔 봐 흥고 대단 초에 견고 흥고디 그랑 토르 대부체 시나시
9: 다비니에 있는 흥고 당견고 흥고디 표현에 야고 싶지도
3: 经过大姐的韩国的，见过个爹当了，松江土的吧。亚美金边能空地不买不他，过哪过鱼块，所以亚美你春天时脚步轻皮糖都皮他，轻皮糖给春节轻皮路呢，结合起青蛙拉鸡鱼边，即兴给凝聚立住边，明确的温度给冷脚特朗给过呢，明确能空给稍微给土不啦，明确给巨人囊，可别没过别他，能空拉下去几米过别他呢，亚内上土。
9: 三年，他是娘亲郎，富康面康去，年头不是被开除，亲笔堂，那年地堂地呢？邻国大姐给韩国的关节吃了七八年呢，点不接，能面来生着几千公民多，人家，大年刚不点面自己俺娘都干了几不上，他人呢？邻国大姐给韩国的关节，全部也给几个人的，邻国大姐给韩国的。
10: 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湖南人生不干不用不嘛子，不过年关有不能行，什么用不得哇？好几个不同，那就听吧。那干不说的，那空地不面子。玉芳，那当哪位说去看了皮蛋？我们就给这里人民洗皮蛋，伢们人拿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人才给孙娜来追尾，皮蛋洗清的。那娃那说东阿当，四处啷个？那娃屋子咋个说的？那娃地不面子？那当哪位说去看了皮蛋？ 我们就给直接的，起来给老子托呢，人民洗不洗的，伢们能做了。玉芳，那当哪位说去看的？那娃我不当，那娃张氏去呢，给了第六个那娃洗钱的。玉芳，那当哪位说去看的？给用给母鸡全部洗的。他的卡巴给不起，起来给小猪托呢，给那当哪位那头了，打更轻的。玉芳，那当哪位说去看的？得当几层吃过被用的？那当哪位那头看了，从高头拼的洗不洗伢们能做？我古当古树古来没过。
11: 他身上呢，他是装的，尽管去两节破浪，可把人家两个月估计逐渐松了几级的。实际上呢，实际装的，生出是去，咋的给了？可把人家两个月估计，结果我估出。

0: 진짜 고변단 걸 누부유께 닥경서 지수 레드윈 손도 속신 옆다 타자 니모 정권수 리키 속차 송주바 장례 대비 랑수 지수 뷰시게
1: 다다 마야 도담 사즈스게 우마시경노 다다 니마 송 나글레슈 찍다 많이 거가 쓰나 우마시경노 다 로조 정 송교카 안이 와도 지역을 숨겨 안이 와도 간에 그 운영을 쓰나 직통 급제 급주 고급이 나와서 정말 내가 그 고소 우리
0: 마이어 스티니 종내 파다른 슈기 송급 서지식이라 누부유께 론니르치콩 랑소 제수 피세 사자양이
1: 마사 메트시케나 체르티크나 세케나 타치 오마 피르스 오마 필릭 주렘케 나올 세케나 타치 소리 레렐라 세케나 파다 세케나 마야탕 소리 소르 소음 소시 요세 어 우마이나 마야탕 키치 세트 짱디리 소리 망고시 타스나 야 소프트웨어 세테네 야 공레라 야 키티 시 탑스나 티 시오레스 테스나 하코레스 파다 세케나 마야탕 소리 소음 소시 요레 Suri supu tiki nao se taa ngato nura topto thongri, taa kanta homo papcha nyiri, miriri ki nyiri thongri.
0: Nima zongki sakya chewe, songyup sazi ni zong chongpa lamdaa ngay chenshik yobata. Songyup sazi ni kabala dadaa mebe, meme long tong kuidu yu, dawa meri ngore ngotay chongdu ni. Rikye sokcha songyup chewar, jidu chebe tablan sang shwe di. 총괴도 말리바 균림 부송시 손두 고급 상부티다 뒤니 나와직린 코웨 옆자타 장마 칠류 매발 야구기유 다딘콘

最主天做炸弹团萝卜汤，送去把错样，军电器来了天。马爷设计天呢，炸弹的机遇数萝卜汤，日间缩下去，长不如忙喂。送去把错，人到了故乡前边，若干机遇。提린 90기 내 챙게 보충이 못함

0: 꿀팁 제베 람니 탕 디모시 칼라 인시 차슈급 샤위 두베 겐기 출람 텐주 디 사포르 쿄르니 바빠한 조 디보 메베 듄초스 규규르 고 겐체기유
1: 저거 봐 어디 기나 기파 봐 기나 야 야, 야, 불라. 커트 서자.
0: 내주텐다. 송교부처 다도 체지 여진. 메메롱도 큐토. 럼부니 대외 링답체. 듄초스 교 대외체. 송교부처 출람테네 규지 여진. 뒤지긴 요탄 뒤니. 사탄 토 출람이야. 띵링도 타. 가신 지중 나초도 교류.
1: 야, 저놈 공주야. 바다에 뛰어. 으으다. 야, 저놈 놈아. 야. 야.

0: 마뇽 파초르 생라 소키 장당 노력 차잖아 다 노위게 세게 티키 차치 다 티키 차야 쇼르케 강답 속게 멜터 지오레 사와나 차차나 차라차고 차차나 노위게 세게 티메 가데레 세티 다 차치 체레람 메텔라 모트네 쳇다 차 지미 쳇게 랑 소지케 셈욕게 메티키 셈욕데 다 쳇쳇 셈욕데 모지 쳇바 쳇게 다 제키 터치가
1: 노부 유게 미로덤 신부 젠더 채워 시리셔
2: 나 친부 차선 소샤 숨겨워 시치지이 제스니 지다님도 빠르게 제미 미테워 마와 리기 소샤 셰르주니이
1: 리기 소샤를 귤은 체제 숨겨워 우치이
3: 메심 귀위 롭센디 트여야 롭지 난데 로마츠 돌아지 목겨바시 녜유 로니 서지콩 Ngayshi bawa nubu yu gye ki rangso lue dangne rikye sokja la songyop che. Lo nishu zechik che su, dikhar ngarshi kongki nyingdob gyun zin che shing yu. Wengdiang tingyun tang menjawa shing ni. Zadang togi rikye sokja changle deba kanga kengi ki so shing. Mithang Sokcha ki Tuymong to Shidun Nyamne ki Kimshi shik Jun Yu. Yangbe Zatang to ki Demgyu Te, Sajo Kang Sar Kyopchi. Maung Bar, Misim Guwe Demgyu Tehwe Mangwa. Zatang to ki Medo Si, Chal Hamir Kang Sar Shesi. Tawa kubar, tuyen ki rangta yong su lep. Neshi ki nime balab churshi, kushu dobu yamyo kardab yo. Tini zandiyan lo li chungwe nyamsan re. Zatang zishi sepo churshi. Churin garbu sashirin zeba kerbe tuydir. Tuyen tin jime, yewon penchong li zena. Tuyen tuyi zanda sheba, jenbu shukuyi.

0: 我们这个呢，真的，我们俺这穷穷苦涩，给咱看不的没有，我们这个呢，就是的。但是我七十个呢，咱真的，就都被么子穷死个呢。
1: 是，咱个啦。
0: 多少个啦？我这个啦，你看人家吃下饭，但咱做啥个多给的，从来没留是吧？
1: 是个啦。
0: 但咱做出门总是许多咱吧，但人家给家穷的比什么都少个是吧？
1: 是个啦。
0: 但咱做出门总是许多咱吧，但人家给家穷的比什么都少个是吧？是个啦。但咱做出门总是许多咱吧，但人家给家穷的比什么都少个是吧？是个啦。但咱做出门总是许多咱吧，但人家给家穷的比什么都少个是吧？是个啦。但咱做出门总是许多咱吧，但人家给家穷的比什么都少个是吧？是个啦。但咱做出门总是许多咱吧，但人家给家穷的比什么都少个是吧？ 중시 배 시진 라스 오브 드네요 이렇게나
1: 너 이제 라다 이제 라이크랑 이제 단도 시진 거스 소스 와
0: 오늘
1: 나 드려 안주 대 마요 야기 미유조 디민들 이렇게 라리아 난즈기 아 팀원 펜션동 청년치 리콘 기자 시베 쇼고기 센서 통리아 하나즈 제시 자주 쉬어야게 시진 첨남이 왜
0: 제르기나
1: 이 거리아 럽주 슈가 자빈다
0: 로로기나
1: 하나즈 제시 자주 쉬어야게 샵주 당통마 수는 두잔 바이 갑주 근데르지나
0: 알레 두스르기나 다 멋있잖아 안주기다 유저 가서 가발기나 다 정서 가서 근데 어렵긴 하지. 이네 믹스 안주 주면 좀 곱디샹. 저기 숨도 시도 주기. 시지. 자시면 자르시비다. 나래 고대 종기나.
1: 아, 네네.
0: 그때 아주 고대 종도 신이 이제 나다 주변에 당 안주 내리면 마칭아. 동조자. 온기를 동조. 샤르 동조 등대에 난 장기나. 저때에 나다. 오지기나 자기라 신이 저리 뒤도록 재밌기나.
1: 아, 네네. 강의 개최나 지금.
0: 온기나 뒤 강의 도기나. 가린 생기나 찍내지 코나주 동다. 언니네지네 접다. 안숨네지네 당. 다 동종원에 자수는 게 아주 하나 저 당 동주 오늘 저 동안에 가고지. 때는 아주 락지도 있기나. 만주기다 근데 어 거래기 지역이 딱 그런 락지도 있기나. 인도들이나 고톱톱디 톱. 아주 럽디. 그 모두 위에 동서 아주 신내지 인도들이는 백도 고 빠르든지
1: 접. 빨리나지.
0: 빨리지. 또 신내지 야 티어. 땅 아주 뒤에 있기나 안주기 때 주저 좀 만나. 때 잡지. 비계발 강 안주기다 전문 강을 끼에다 장주르기나 장주디 디시니 이제 잡디 그래 좀 좀들이 하고 주시라
1: listen listen lo 타탄데 게라게 오초나 베 규름 나로리아 다나 주기 샵주디야 차샤베는 당당나 첫단테 근지테네야 미세케주 요소스 마
0: 오니라
1: 케주 기대르 주이나
0: 딱기란 디문에 차선 땅 땅고지 메베기라 땅고 땅 당디 단다디 도스르기나 고다 다디 다디 당 링기 잡지 당으로기나
1: 아
0: 뒤 땅에 문제 단당 아주 단단 인지 동기나 둔다 다지 문제 무제 니디 그리 튀기 묘서지는데 동 갑기 잡죠 아르기나
1: 어 좀 어 당
0: 어 어디네 도안기나 니네 자손 고도 접다지 동기나 고 당시야 정 아주 접다에 난다 근데 좋아네 다 동 가나야 많다 아르기나
1: 아 네 레슨로 단난즈기 자시기 자주시야기 잡주대야 차샤분은 아 당통마 만주 펜정동 진행 리공기 자식의 쇼백이 센조 터리야 슈 만한 콘리야 다 된제시 슈나야기 공부도 제대로 시에나
0: 어 다티 디중스기나 앙 담무 안주다 레제디야 어 그나저 원전다
1: 응응
0: 야우 중자다 앙 담무디데 자식의 리젠 긴구 잠지 긴구 그나 좀 토지 쇼행기나 던님비도 원에 찾아서 안주 주면 종원다 미문 세조 종진의 유고르주 다 믹스 다 드레스 돈존다 어 망고지 땅 신이 이제 가르티 딘데 지금 그냥 접도 접도 중기나
1: 네세로 단나스 두스 특이 근린 세베 그림 나러라 단나스 규제 소바야 차샤빈의 접도 난이 망체데 아 쉔기 르도아
0: 예 되기나 되지
1: 아 코난소야 차샤빈의 가르티 딘데 지 토리아 접도 난 차베 지리아 심간 토네 그도 계신도 그
0: 아무 길에 배 무슨 균도 중앙 길라
1: 응응
0: 디디 고자 길라 어 다 피했지 말한 게 최바 지어서나 닝구기 저주 당신이 보드나 뜻다시빌리 생 어 긴군 지나고 나서 쉐발레 죽이나
1: 아
0: 네. 샤브데 대추 소원스 또 대외견은 지나서 좀 배준제 샤브도 좀 접부제 어 야부제 두로도 좀 간가 야고 제대로 지시 아 숨막이나 다티 중보다 람스고로 가보시 중기나 다티 만주당 비엔 상바침보다 람스로 공도 독슬러빙기나 어 땅 안주 다리 빈먼스베 안주 때 담사지 도스 그 담사 때문에 차차소나 어 자시베 쇼웨기 레잖아 땅 안주 담자 언제 잘 쓴디 안 최도스
1: 응응
0: 러빙이라 러브란다 보고 다 전부도 좀 가오지 그러는 게나 나 충주도 좀 갑시 나 좀 그러나 나 능유 제송 그러나 다 잡을 근데 싸우는 게나 안주 동생 나 집에 있다 야 동생 나 집에 있다 카를 동안 게나 땅 안주 이게 봐서 어야 내모든 어 권주 이게 잡을 접대 나 다 게나 땅 동다 나 게나 안 좋아 겨다 나다 딱 권주 이게 망직장 어 망지도 나 고년 로겜도 망고 지지 신이 이제 그래 속으로 기나다 아주 땡지 침묵한 조사 안고 거래 자기네 더불어 동안이나 어떤 아주 도둑은 자의 직보 어 동계보 측계보 신이 이제 땅 아주 자식이 쇼 했는데 침묵해 가지고
1: 나게 네세 로 걔라게 오늘 내가 좀 뺨스 왜 야우 나스 와
0: 걔라게
1: 오늘 내 차샤비 내 오늘 박자 섭시 주유스리 추즈네 제 소야도가
0: 진짜
1: 진짜 페이지 투교 익자르샤 세야기 생각서 메저 생각도 와
0: 왜 뭐야 걔라 네가 없이 나 좀 하긴 한 뺨스 갑 좀 하긴 한
1: 네세 네세 다 나리 수소야 차샤비 내내 안나서 자식이 쇼 배게 센서 디토리아 유에도도 잠바 걔라게도 숨어 주는 도 잠바 나리 했음 나로래 단도 코나 첨난단다 단난단도 수강 미드니야 차라미 삼토용 베나와르시 코잉기 제삼티즈 나나스 냠도 제시 차지 시야게 제신디지 시난 마르벨
0: 라송

0: 야쇼.
1: 지기블로라. 디게 나부디 나주 심리 요구 되지 담겨이. 니 자기 남자 사취디게시. 페일리리 통도 갑시라. 시위 총 되면에서 페일리러 반수저 주고시. 예데너 당도 국급 약실이 승비. 우리 통도 TV 야유. DCM 링락이 니 자기 니 주시. 상우 디나 유라.

0: 지규. 유주 집에 가라. 근도 치디 재미지게. 나 주디니 유디. 시다 수치 거야 믿도. 상가 싱그이베. 다시 나무네. 싱그시라 대주.
1: 카레이나.
0: 다행이스나. 나 공세련 쪽들라. 장가 가마 되시라 식시. 너희 님도 된다 만 무슨 요리 두 배지라. 신의 빈주 교육 중시. 네 나와 줘. 네 사장께 나 뒤도 시라 치기. 제자 승부시라 대주. 너도 가오 입지라. 장군의 범신 달래 시작해야.

0: Rangi nga yere nan kyeo sudu, hamde moto tamo yumche, kyang shu nyo je jibu ribe.
1: Di xa wune le mahta xu xa, dosne tu dutum se zhuk. Shang yim do qin zhuk mtu xe, pe zi, zhuk tu du.
0: Ma shi randa le khar che ne sen kyeo shudu, yi ne cao wa cao se do ga. Ya, cao wa se be.
1: Mi shi da ka shoke, bibi ni tung si na kyu. 님도 통기 제장 안 되죠 선배
0: 디트 님 주제 유배 강배나 통지지 미니게 동자지 기지 선장기 님 차별 와라 可乐 정우지를 지부니주 가로게 지부지 관시다
1: 이게 되다 이게 좀 가시도 도시 말아 이 수수고 레미 디 통제 좀 제기입니다

0: 가져봐. 그럼 민비, 그럼 민비.
1: 가세서 와. 그래서 그래서 걸비. 니 나를 시키는 지지 린즈 유급 교는 포기 없어 그러비.
0: 그래 범죄를 뺨소지. 그래 쉽지 있어 무두야. 더더 비야나지. 그래 루지 심지게 가부디 대체니. 그래 드레싱에 얼마야?
1: 니 루지 심지게 뭐랄 가부시 유이. 다시는 미칠 가봐. 미칠 가봐 유 스킬이 저 그러비. 그래 그래 밀 그 유이비야. 소이소. 그래 스도산 신유이비. 계속 그래 범니 매비는 난고 어떻게 내가 심각하지.
0: 계속 내가 시작하겠지.
2: 쉐리오네 사치 큐레스나실 때지.
0: 큐라락부지 나줄락부 쏘부샤로샤.

0: 아저 간부디 신부디 저 유비 팅고 니 하고 오면 줘. 니 뭐 망 세비는 세비 깁 주지. 미사 딘 제제 봐. 셈도 야 기내주 카 체비네. 칼라사딘 뒤 스큐지. 칼라사고지라 초동 혹시. 그 대신에 니문 나르시 시어시. 미사드 서도다 카차야 요마지.
1: 绚丽，你也让什么那样给些年来偏到要嘛些？一年让几万阿退些，让住个都市钱没给钱，行免的。听闻俺那最看那年来让给。

0: 你若忘了看上去忙着理解，我出去了嘛落了。多是你和伟达争取了我才发烧了。
1: 지게 발라 이제 호마르비
2: 지게 발라 오늘 인지 알시야 오늘 잡다가 남사지 뵙겠어.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튠 류종 외참 장아 라토나 로튠 맨주 진이 서구루 은진 양타 제디 대당당 마왕관 송종차
2: 우지, 가나서.
3: 네 강바 슈미도.
4: 슈디, 네 팀바 가려도와. 기기 좀아. 땅아랑즈 개버자. 토가저디 우천기.
2: 바람라. 키나니라게 니메워 기치우단자와 하장게 제부도. 뒤즈니진 한체외 레기진이라. 나를 철도 학도자외 파마니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주 강도리로 지난 2년 파면 약수디

0: 地方里有不得，我做真最新的这个事，给哪个谁的？看他卡的所以呢？那么着的，我让他帮忙弄下去的。几个方了，常过去呢？那么着的，我两个来协调。
1: 看上去不挺这一对，共商量一点解的要是，给哪个钱呢？他的工资都花透了。
2: 这个是我们出租的我的设备呢，大家忙些要是。 这是蒙古独立部队的，新年没事打开，给军心个事。他们的叔叔给咱们过的。车上有有钱人个嘛事，你来日本做把多大？过个月底，每单子都是要我写，大些十三小时。他们的中介还里面出动消息。前两个你注意哪？ 喂，干么事？ 용아, 니 람살레요.
0: 되다. 단단하게 물말리야 그리나.
2: 멋있다 말리네. 룸줄은 아토시 가서 유매. 페리네 핑세 제마시.
0: 상매 제약이. 반수천 잘샤. 니랑게 링마리 삼추. 이네 남자도 고생문에 개침부지 무슨가 단달리네 뒤도 대여디 녀로
2: 이제딩아 수대유네 페일링 공사 대응을 다 쏘자 녀 페일링 삼지 수시마시 계세도 다시다면 나 말려야 잡는다.

0: 지이 랑 어때제 지게 발라고 가매 나서 깨브리 상비셜 찾아드샤
1: 다리기란소 뉴슈도 저시 기브시 잼자 주고 말다 뒤쪽 담지 잡으라 조준이 읽고 역시 독십 십자시 출레베 지라 조준이 그 니에슈디게 공시 레미상마이들 조금 잡으시 나저 상불레 레멘시디 견주 독시대 도 얻다
0: 시스
2: 베스

0: 你这是在找我呢云马西
1: 마다허우에게 장마야 삼자식 인도도 양야 리지체 모우산쇼 주위 접촌기 통매머신디 기라주진 기제도 니에 접촌 섭취 유민슬럽사 삼자대 먼저 맞지 삼자대 비는 약게 죽시
0: 니에 전비소에 냠체차샤
2: 니에 미신다기 윤조공 처제 대비 콘조고 주릉시 첨부도라 요제답디 이내 단대 첨부연바
1: 디지 나라스 디디엘 실레스게 면자 접종 내 뒤에라 아주 용스게 요마시
3: 제너 근저든가
1: 남자마시 잠모도 챔신달 겐게시 접종 뒤에라 녜닥 주세죠 정시 로지 유고 뒤지 등뒤 겐왕라 수녜 지랑게 니그도야
0: 지게 봐라 키랑 광고제나 겐왕라 된지 수녜 접종로 섭취기 브라시오야 임베 이내 콘탄다 담주 칸기 사좀 되네 그 중진 선자 된지 수카고 요시
1: 그방장아 죄다 녜닥 주세요

0: 지유, 용배. 야시다. 저, 깨왕라.
1: 에.
0: 녀란 오지시오. 콘대와 룰링기 깨왕라시.
2: 깨왕라, 감사.
1: 에, 감사.
0: 무랑 얘가 저 링지유시.
1: 알리.
0: 나 사와시 깨왕라 님도 접충 섭취 겹제 대화 깊도와.
2: 젠티나 니굴레 카스.
0: 갈레드 요거쇼. 제장에 인제메바 깨왕라기 레로시 대우시.
1: 제자 키라니 지도디 네급신가 육샤가 깊도가
0: 김완라 무란 필링 렘송사 남자디 영원의 계신비인바 무란게 신세시
1: 아레 젠더비야 니 사주 지치 키라니 지주비지시 지주비지시
0: 김완라 오늘 균용의 미라샤 공신하라 장도야 알랍심주 제장에라라 지부마사 아시인다 사와지 랑칠 대도 무소
2: 체능아 탄들람사 같이 오지베
0: 티제 체마시 겐왕라 보노 톱선자 마탈레 감가 레시
2: 체는 사거디 랑게 겐왕라 레로체 녀랑 상티 체제 칼라게가 용크제도
0: 장운이 삼시 통라
2: 지달라.
3: 어.
2: 기랑데 뽀뽀뉘가 나셔야기 미더든데 정야유나.
3: 어. 네 미더 총간 미더 망고시라 유라. 네 점시라 휴. 가르뉘네 지그시다.
2: 마지 네가 저 깨부효게 냠데부지. 제자 네가 저 냠생 미더디데 가부요 마지. 네가 저 참베 미더 유나.
3: 아, 네. 젠디 어. 답데부지 또스고 아. 지마 미더디 그제도.
2: 님은 미더.
3: 리.
2: 정리 됨부시도
3: 당시
2: 얘가 저게 사티 차텔 꿈다 토바 영아 천당 용이
3: 지
2: 喂
4: 지 자게 녀친도 냄 예비야 하데
2: 지죠 나 티샤 남자지 2-7개월 너니 독시 유도 제도 시비 뭐
4: 지 아라니 투체체 게시하는 용비 소인의 좋아요시 미세시 마동바 되는 여아요. 가나가 라니 농규면은 시야 가려요지. 네 그 뒤에 중라 로팜 중요 유비. 이
0: 견와라. 검수님 부탁하나 대시야. 딜레 남바 계도 보고 줘 봐. 다가나 뒤주 주주 숨 쳐라다. 딜레 뒤주가 등그 말 봐.
1: 에. 샤판. 심플림다. 단도 거주 줘 줘 봐. 뒤주도 비지 등 교시. 접시고 고조스 대기지 오시오시 디균데르바 삼르토스나 지마 큰트스 지지마스비
0: 게데다체

0: 지겹로라 나서 람도 큰 주무도 계시 텐제르고 남자디 페일링 잡이나 지게 풀라가 된데
1: 다들 페일링이 필요 못해도
0: 판수정게 좀집 세제 날 대대입자 제자서 육하게 고야미도 지겹로라 다들 셈링라무도 대야미도 셈링라가 되면 그냥 실생 맛베
1: 가르쳐서 푸정게 잘 가르쳐줘 아
0: 어 계속무도 계속님도 장고시는 니차 니락바 무도슬라토기
1: 디랑티 니제르장라 반수정네 학치거지
0: 지겹로라 터제나 지겹로라 터제나
1: 남자들 라베지라 니자지 니기 님브랑 퇴바제죠
0: 지겹로라 터제나
1: 非人的要求自由你就躺到我住这里我来给他们的点点啊容器里

0: Marandi ek dislim.
1: Sem lila. Nga nan zui tui zui za qin bu song za, nye kira la kardu shu win ta.
2: Oh, Liz.
1: Nga nan ni chan si kebe ji la, nye zhi wala kira ge lam sa, nga bu kush gen zin bi.
3: Jinda la, chu chong mu shu da. Ka zui chan le yang a, lung jia gu bi.
2: Nye xie zi nga qi gir zi ju cha ga zhu nye yi, nga nye nye mdo zho.
3: Rang zi bu zi yi ne, zi ju cha ha.
2: Min jie zhu da nye yi, nga yin zi bu cha yi na, rang ge to ne sem bu kip zhu zhu ba.
3: Di, nye rang xie wu. Zibu yong ya tu su su shi tu rima to, shen ta chi tu mianba. Nga yi chi chi da, ki si nang ge shen ta chi tu yi na, chi ma ten de yu ki chi da. Di zhe si mi, nian wu ne shi yu, di... Ki si, zi shu pang ni chu mi yi na,
2: yi... Nye zi zhe li zhoma yong pshio su mo ma gyab zi, nye ta chi wu. Nu gu zho zho di zhe, kap gyong gyo ma shi ya. Mo ma ri wu di zhe, su yu ri mi du gu.
3: Rang chu du ya.
2: Rang kia zhe du?
3: Nga mung dung na chu.
1: Sam Lila, lak sam nang da to ne kame na du me na, nga nye zhu yi da.
2: A le gu da, nga ge xie cha me da. Tang gu di, rang nian zhe xie bie ge lu pom ka zhu ge yu zhu. Ni bu di, rang pa mu ni ye rang na zhu yu xing ge shi bie. Song bu di, rang xie ge yam ten xie jin zhe, su su xip zhi ni seng gu du bie a.
3: 이지든지 제자님 클래스 할게 담비.
2: 진짜 맞으다. 야우스투스. 랑게 더 땡겨라시.
3: 전화라. 로시주 연기 전화생 기부다 좀 뒤서야디. 나선에 염자시야 스마비. 니주시야 흐리나. 페미사도 로숨주 유스나. 남자 싶지 능매 줘.
2: 기지 마셔 아. 올레 빨라. 다당 아닌 제 제사. 계 제문소 난다민도 미딩아 토마 对不起 나다니 제신도 증민도 나 남자 부기 나래 저 유스기 바라기랑 내가 급동 다녀 매봐 미딩아 급동 된 것도 와 뭐냐라 바라 기랑 내가 역시 능티 레스 계세 언니라게 걔나 랭게 줘너 큰 이지마나 아 레스 바라 줘 아
3: 要不休斯的安宁这球迷多让大巴拉自动停车走了让给空停车过个咱们没地方打让给俺不休息你米克动打走
2: 你让给心马去你让俺俩俩送个车皮养车这个米的给这个咱们这些姐刚拿进去落进俺养车这个米的是了免能没克动打那个这球鞋当前忙的刚拿进去落鞋现在年能不打给这样这球马这边
3: 让巴拉给停车里一起能够让俺也能一起球迷多
2: 让给地国去用米多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체나마타 주리 조치 我在他 心多 我们他 心里 忙杂 下他 光啊 忙马车过来 出去 又不用 难回 사투 서동 초등了 지송키 능민 대단了 송접치

0: 통순 요가 친구 살아 봐. 네가 뉴베야.
1: 제자. 이 양양 요가 친구.
0: 육쇼. 네가 야와시 간다. 도수 용구 줘 봐. 네 사랑을 야지로 라마쇼. 남자들 자수나 아니 이걸 줘.
1: 응응.
0: 제나 동심 주와 애칭 할 주와.
1: 네를 듣는 삼당 말이 내가 가죠.
0: 또 신주민 듯이 대기.
1: 아직 게 왕라 쇼도 그 교수교.
0: 제는 아 하시교시. 죽인다.
1: 응응.

지유 탄다 비징 뒤주 추추추다 감십 줄샤 니랑 니가나 자야 캔쇼 담차비 니니 셀라랑게 충뒤 부신다기 니가나라 캔쇼 자야를 이미시라 치그리 랑네 주중자 가리

0: 진짜 좋소. 된다 좋소게.
1: 아, 진짜 좋소. 지게 발라 좁비비게 들으면 없이라도. 라제 최대 팀회다 전에 덥지게 망제도. 나라니 원에 긴게 좋샤라샤. 돈돌음 줄리소는 콘수 구지지 조녀선자 국가 동부 등 구입자. 나로부터 쉬소자. 내주게 말라비는 두상아 권내스다 바보도와.
0: 진답이야.
1: 로종령게 특히 유구당제 니엘엑스의 구급디 맵수지치기 더비아니 지게 발라가 차로 납시 제상을 아니게 지게 발라다스 유로 토질린 비슈도
0: 이내 지게 발라가 야주스러머 워스기라 튼다디 지유게 마심치스기도와
1: 야주러머 주야 그리나
0: 디 지동서머 유자시라 가로파기 송심 유자시다
1: 아레 다오나 지게 발라가 지유를 뉴슈마트야다 간수네 시에주고마시 지유게 지게 발라를 샘제마 용여다 시디 링자 좀 성보시
0: 군용은 애깔래랑 시
1: 샤슈다 군이 뒤내 대 내주스 매베스로 쇼시 내주 말한다 오스리 계시 내주 합의인다 배지 조직도 고르기 기마시 시월 군이 내주 말합쇼
2: 제도사디 편주 확보체 삼세차들이 폭도 주부인의 편주 숨겨차오리 개체슈디 제도사디 칸의 세과야 요마리 샘나샤제 차죄비야들이 제도사디 장두차 요마리 난주 이시무지체 토수차오리 난주 알렐로오리라 티웨야지교차오리 칸이스나 디사치부시 기스구거드쇼나 지대디토라 토광부리
3: 至于让卡巴卡卡亚克伊呢你让古别这一大这些代表民族天给这些古调的让个松阿姆让你这马萨罗你让他们卡巴卡奇杰林给这松小古了哦你也信一素唐的生日出自中年时间 俺你去了古姆多，你让俺来中午拉不生意。让给俺俺你兄弟拉当这些拉不着什么的成个多，可对于你让拉不着工作接不得，可他却重视。谈到南面的出租宿舍下，俺爹列车，听闻俺俺你个搞不起来个通知干的，谈到别的细查下，各地对俺俺你个我一个人不撒钱，现在开发起了奇妙土质，让给成个多。 听见让几家了，你让去呢？开发起的牛蛙起米，一年让各大学姐三八不月去，他们的开发起的地，仓木学下，让有人工园呢，让给俺开发起的学校可以那是清楚。他的毕竟投资，难免出租俺不下。叫个你们下着多，至于俺让你给爹呀，你兄弟吧，成个多呀。他的你们下，今天你们需要注意。
0: 年二十几年，年天公有点点了，成家几年。毕竟给最多点被云中的，俺在兄弟看那有了钱的生病。

0: 삼로 야고 다지 다지 아니메 봐 가리드 띠주 삼로 코업다가 라오메 봐 미주 수기 수천 수천 니 양스랑 민폐비나 진행아 톱수시기 유기
1: 지금 놀라 미도디게 낭지신 교경시 공허치부시 범유된데 갑시기실
2: 디하리야 가리오지 뭐라 예중 소자 뭐라 리야 쉬드 제거주
1: 러시 러시 미도디 쥐 지우니 쥐용 구이사 미도디 제시 제바 가게지 마시 마세 동주니다 두르비나 미도디 쥐다 로메나 그 로모즈바 니 지로디 구쥐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규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규 남방규지 계산매도 서두디 디가르니 튜럽사비 윤종 서버인 윤종 서비 표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럽기 년아 삼유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 도시 체린포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에 표기 퇴응을 타 참비에 뒤지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두 변주로 피해지 동위에 문규 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에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 기멍시 등도 주바타 사두 겐강 불류 초두 성종의 숭능 겜유 예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 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 똑딘타 허승 사딘기 지지 르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딘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제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튼지 베드 후다 제규이

0: 시다.
1: 아자. 대 같이요. 나 놓치 매베.
0: 자영이 같이 해지. 수랄 수죠. 시다. 상게 칠은 욕질한베. 얘라 시이다. 계속 상게 욕질한도는 얘라 타바등메다.
1: 네.
0: 미란 어유세즈웨? 어유세는 아쉬다. 얘 렐라보샤무요.
1: 맞아. 미니게 년유로 죽담디 가부유스체. 나클라단 순녀치미. 이네 코니구마라 수생부셰. 더더 코니게가 님도 꾸마고 치기. 녀 마체자 나슈기. 더더 칼라르부 솔로스기. 나응우드데고 바여셰. 제장 코니게 나 주제 유스미도. 기아담다가 람살레고요. 심도 구인스기.
0: 코츠 봐도 저
1: 아자 군인가 쉬제 벌스
0: 다치스 디스 탄드라니 제샤샤 니스케 봐줘 저 아자 그게
1: 아자 나 디제스체 나 로셴도 야메나 아자라 비게 님가셔 쉬여 줘다
0: 로데치시 아자도 와 시옹 마지 아자 그 님도 친구 바베 나 비네 심어요
1: 오네
0: 오네야 저
1: 영아
2: 왜? 아, 쇼바, 얘를 하나 태우면 먹고 싶어. 보모디, 나스 내 대를 약 치고요, 마리. 딜러 로유.
1: 마리,

0: 지 게리마 게베 카리나 토도 알아스다 동기
1: 담냐 랑가자라 칼루다
0: 마트리 로요제 밥라라 쯤나게 시오 삼주 년두에나 니쇼 년두메나 가슈네 지바 나 삼자메 장우씨에는 디디 지부사 슈디 밥라다 게시아이 게시에다 찍머 집에 쇼 밥라게 람사 슈우시 급 디디 밥라를 지부시라 썩이 나스 나드네 카체 튜나미야 로치미 이네 나드네 카체 제주디 시네 나디모도 니 시수다 욕조라 나와 다니에 비두 디디 아무다 샘나게스도 시에고 썩비 이내게 아무룽게 기에스 이마 밥랑에가 나 너무 죽지 아 통도 요 말이 삼주 이내 밥랑에 장만러 我的小哥哥在那东南地给我吐的也是你还过去爸爸让你爸爸让你都钱有关系爸爸让你心的还有谁才不算你干一你哪里去到家恰什么也不能不过阿不愁别急了祖母的祖母他的爸爸让我拿一下天都藏我，从不听几言，下辈子前世家不是，也给做邋遢不俗，也他的看些不一样，俺那奴主可是不接土马人，爸爸。长谷县呢，也巴不着三匹土鸡。不过面呢，怕面哥这南面哈空嘛这，也巴不着让俺做幺七个月不辛苦月。
2: 让个面这段钱，说说他些事，长么阿面卡里年过嘛大。
3: 卡里些月，卡里些月啊，杨忠心卡里个不月。阿面卡里嘛年呢？让看你，白白看你，我说呗，都是我，不是得给的。周正宇，周正宇，让他下看着去不得啊？可对于呢，俺还讲讲讲起，看着，让俺们都没时间对面都给。
2: 俺呀，不能是给老高的面子。越把下下呢，咱们拿过停车的车都是嘛事？明年的年纪先不考试，俺做团住面吧。
3: 让你对了，年轻过羡慕我。你来让玻璃阿姐什么吃许？不要吞大了，去多吃我嘛是。
4: 大姐，那你去多嘛难的？我来吞大，我来解毒吧。等我过好那吧。
3: 小强，开始阿姐娘们的，小王过意思，我做他的监督呢。这个是。让给我倒是对，一年什么学啊？小刚的苏林让给对不起自己不是，还我送啊？羡慕多，起码娘是做呀要嘛的。下面呢，给谁不出这个多呢？让给出钱学。我男子拿了出钱用不赢呢？

0: ཁང ལས སོབ ཏ ཤོག རི ཅན ད གོ རལ ཁིམ ཚ ཡོང ཁ རི ཐན ད ཕོ ཁོ ཡིན སི ནུ བདུ ཨ ང ར ཡི ན ཤེ ད ནུ མི དུ
1: ཉེ བུ སོ ཐུ མ རིས ང ཅན ན ནེ ཁ ཤོ ཅི ཡིན ནེ སོ ཐུ རི ཅང ཡི ཁ རང ཤི ཉེ བུ དེ མེ ན ང ཅན ན དེ ཆ ཆ སི རི བེ དེ ད ར དེ ད རང གང མུ ཅུ བ ཉི མ ཁ ཅེ ཅི སོ ཅང ཡི ཁ དེ ད ད ར ང ནེ ཆོང སི རང ཁོ མེ སུ རི ཆ ཤ
0: 아 초시 보면서 차차에 아 뒤에 차내 샤게 수업이 내 효과 결해서 세장아 초시 보면서 차비 쇼가라다 공신이 제제 캔준 나다 샤가르다도 저유 아 초시 보면서 차고 줘
1: 지스 다 마셔다 근데 세네 대원능 시리
0: 전시형 마시 카가시네 마시베 그래도 카가 전 닥시
1: 让 카가시야 삼자면 나 제능에 카가시야 곧 세비시기 ngnyil xiaoguan mo do yunuo yao ma zhi amla ge xiaoguan gan zu zhou sang song zang suo yong ma zui qiu si gui yin ne yan suo yong qie bi ne shang ge mi du qing ma la du ni ne ye suo le ni go ri xie zang suo yong ge xi amla ge tou du suo yong ge ka zhe guo ne zhe de mi qi zui xiao su gui ye ra xie wo amla ge su gui
0: 他的逻辑速度送到处去的时候到我这光加速上有用吗你也得了看这座你长坡清不的逻辑不见了去住的系统也给你你也去住的安装这座我咋自己也差不多你也不能给他多你老实行周强
2: 要见女婿我将一话给天尊拿个我拼接婆你也不过我是能打没不睡觉你也不能给我女的长这样嘛你也不是这样小刚这样也我你想给不对上给还冷面藏不起的
0: 我多是这，我你莫不依彼此约。
1: 现在看看起来没对有嘛了吧？
0: 没对约。谈到那么啥看看前头，特地内松，拼命了将小刚三木多，瑞州马吉，怕季节让阿妈拉不着，天尊拿我拼接不过，我这不过下趟打速度吧。
1: 江一管。
3: 让看你们写的，你要是读书他就的，让你这
1: 阿舅，给这地上给写去吧，你也让下给你躺一写去，一管，上学学着去吧，你这多会写啥都有。

0: 피그치 야 좀더 뒤지 야구제 뒤다 닝지 뭐야 아
1: 뒤스마 저 범우디 돈도 내면 좀해
0: 얘는 한 근처 시험 그래야 니에서 니면 니에서 시합다가 내 범우디 구제디 然后 급도 들려야 말게
1: 나 나할 때 내 내는 개매 또다 니 저랑 간고 중으로지 우리는 링매 역학수 말해
0: 계속 니 무시해 먹어 나야 유익입니다
2: 상암자 드려도 왜?
3: 상암자 너무 두게 상 크크도 쏘자 미드니 체브리 쟤는 민구이시

0: 아자. 아자. 아자지.
1: 아지 가르치가.
0: 당아 그제 저래야. 롱게 닝고 클라이 사이머죠.
1: 아. 야 내주 갈라서.
0: 말롭지 야고 매자. 바베 도쿄 당 마르스기.
1: 바베 도쿄 당 마르스기.
0: 어.
1: 마시. 바베 삼 컨트레스던 거지. 잘 로치지 딘저지라. 장과 다 그랍지. 도쿄 당 유브스디. 그거 야 가지 마제. 이제 마당 가자 저지.
0: 맞아. 장고 시에는 아 롭춘 시야 감매. 나 리젤 갑이. 뇽르 격담다. 고조 담니드지. 제마직 시에는 아 리젤 레듬 차제. 호바르는 시처리.
1: 아치. 다 지샤 지샤. 카담다 호바르는 차제. 녀랑 시에 뇽르 격담 시야디. 가초 삼치리. 장 롭춘 야호체. 롭친 저르다. 디 저다 직부들이 하고 위에.
0: 다사스. 아자가 겹여 지금도. 땅아 소대 혹시 아자 문에 제나 바뱅아 주저는 시 신소 장준이르샤 락시 시에나 똑바리에 맞아 봐
1: 산주저 총튼의 르무시야 가보시 르무 야호 처유 봐 시에 경고 가수유 러디에 나러 바바 카티 초스웨 컨제 제네 신소 제거 캐스와 마라주 바베 라르 캡교 체스익스베
0: 마세 역세네 신소 장스 마시 소리 봐야다 불행해야되죠 니한테스 마시 아자 야면 아자란 게 바바 럽치다 뭐
1: 녀랑 새로 세우 바뱅아 농가 주침도 녀랑 새이다 녀마시는 직전에 내가 좀 더 갑지 새는 줍지 이걸 마시 저거지 녀 새가 친구
0: 쟤는 그래 저거지
1: 장원에 녀그리 격담 새야라 심다 제비이너 랑가 찜어도 요 마시 우주 타겟 시교시
0: 당시 막벌 갑대장이 멈던 교지 장원상 팜수 교리
1: 마셔
0: 뭐 망고들이 그네 줘
1: 샤가 마셔가 사고가한테 지고 왜 우드니에는 마시 캔스 미지 로브체자 망고체이 수부시부시도 돈도 파티야가 좋지
0: 아 니에치레 레마요
1: 춥디르

0: 레다 쟁송해.
1: 야, 되다 되다. 년놈주 뉴유 사도 없어다. 小강 화유.
0: 아, 小강, 니 기부시 코시야. 돈도 쌤소. 나 로레 하고자.
1: 아자랑, 나 로양 암자 마치아. 안주 나러. 니시 대제규.
0: 용아, 재능아 좀 측면다. 간다 팔로네 아주 워시. 마세 마샤마르 통민도 장바베 주르님세도 이네 라모군조시리샤 장게 숨지켠 마치라 장바바 포모장스르시디 문에 써드리샤
1: 아자 라틴제 야글러 니 아무다 직부리샤 아자 야메는 장 포모지는 영어도 왜?
0: 장 보면 야구 집에 내 신기. 내라라 욕도 손대미도. 워시 다시 알아나라 내가 먹고도. 내게 차수는 응아 로주이.
1: 용마시 나자라 등매 배대 되다. 장 쓰시 주부유. 가르쳐서 고고 쓰지 되제.
2: 내라한테 깨라 금세 가르이 신기 왜?
1: 하고 뭐죠? 아자게 막혼은 삼주게
2: 어디 쓰기 아, 아자장라 미야고스도 난주랑기 자신권주였다 랑게 모심디 랑게 소띠리 난주 텁시시다지 퍼지시대주나 계시디 랑게 쉬다 니세비나 야구촌민도
1: 은이군에 세부툼불러 바브랑게 마셔코네 니 아자를 시에자 바브랑게 야스기
2: 알레 랑게 시사는 언니 시에 봐. 쓰셔. 육셔.
1: 아자군에 미야오 시라요지. 랑게가 小강 나즈 철규지라 메과레 따도 신에 메자. 랑조 보다로 채우스기.
2: 아, 지. 진짜 참으라 아유. 보다로 채비는 응저 고시다.
1: 지 디낭다 먹어. 네 구지세요.
2: 어, 겨마 동라.
1: 밥 잔낭다 먹어. 네 견등 마지.
2: 뭐야? 전투다 겸해.
1: 영아, 나 죽인다.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고 파다우 참조바 로탕 협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포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야바 류재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배 주람 털와 신배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든바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유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난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다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기에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 개밤 로기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 개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마치고 탁바투 겐군 추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 꾸 랑을 국송라 숙게 꾸 랑세니가 펜라 디탕 용투

0: 신소.
1: 어, 저, 어.
0: 내가 지금 입에.
1: 어.
0: 차고 롤레스.
1: 어, 롤레스, 롤레스.
0: 갑중에.
1: 어, 가부도 가부도.
0: 그도 실치가. 먼저 떼치다.
1: 영화, 영화.
0: 어. 자, 내가 지시.
1: 어, 어, 좋아요, 좋아요.

0: 저 다니 신의 고치였어. 저랑 오늘 기타 삽시도. 내두 칼이 있네. 창문이 해고간 여기. 소소 미그제 이메 신금에 회아. 가기 앞다가 미타라 가시. 오늘 전 소재나 미창매 나스네 라로 소프트 수지지기. 고강 조리니 교매나 랑 드린 님도 여러배야. 미즈 랑괴 세가 여기. 시에스 진짜 소리. 미지기 니바 창매 기과 좀 세 여러배.
1: 시 샤고라고. 니번게 달라. 요 좀 불러줘.
2: 말이. 랑 효라샤 수고르바. 총어라 니도 가리.
0: 라마기 가르치야도. 대다디 랑 왕샤딘 세가 용아 세가 용 가르치가.
2: 세비.
0: 메즈 가르치야도.
2: 나르디 수다. 소라 록소여 쓰기. 디니 정말이 쓰기. 장고시는 요 고수였어. 그 니에 불 세가 제배 모두 등고도 가시기.
0: 제너라 장차 세가 요.
1: 시 장차 수여시.
2: 니에 세비.
1: 가르치도.
2: 왕샤딘 세세 게스트기 쓰기. 대다디 마시야다 캐 하러래. 다 육소 육소. 좋아서 캠도. 리바. 예 부서드네 비야디 랑게체드리 랑게 가 중세시하고 싶다
0: 저 레송의이나 라진레제 대와 레라부지 지 저버 다데 비비지 녀라 시오 케스마비 바샤샤나 나르소스 이네 공부슈지 레네 소지 주바
1: 마시 티체체는 유그베
2: 카레 유그베스 녀르샤 주다 하 리바 랑게제 뻬피샤 더도 녀부다 두기세 녀부탄도 로추주이 쇼고게제 피카라무데 랑게 베토보 메스스 유마리 지레초르 유마리
0: 마이야 하려래 봐봐. 바브랑 기주 마치 소소 소저 소제 다들 하고 싶 정도. 미주 천년배 퇴사다. 나 낚시 시야 하려래. 마세 신전에 내려 제도 왔지. 네 고들라 대차 진다 이베 밀라. 님 시야 없으기. 나 마시 봐 바브랑 시야 하도.
1: 자. 볼 계시 어제 쉬라.
2: 라 독수른 구르 쉬잔 카레 내 제도 그러선 거. 하. 단다 신내다. 동칸에 소주주의 사제 강보다 우물 사자 라리베아 칸에 칸도 쉐기 오마리
0: 저 로마시다 예 쇼한디니 마드제 레네 소주지 조이 라니 데제 고조주리
3: 봐봐 통치마 예
2: 장게
0: 어
2: 장제보 다가라 디데스다 융그르베
0: 시키바지 老李，让苏木的这个吃了呀。
4: 这，俺真不约他们，
0: 所以没得给你。
5: 马瑞，
6: 赶紧，赶紧，
5: 马瑞姐，你这现在去了马瑞？
7: 下面那个女老师啊，
5: 哦，过马过马瑞，看来你得过啊。
6: 去，赶紧，赶紧。
8: 用吧，啊，俺俩都是。俺还是有。伢先看了吧。
5: 今年谢先生嘛是。
8: 奶奶有病。
5: 是，啥事儿？
8: 用啊，你看这车上下雪，那个用啊，咱们家有不赢。
5: 这，在伢家。

0: Mani pomo, jimmy drink, chichabri. Toast yabda, miss. Yashimaso, young Nick Harchizuin.
1: Dosne, Ming Harchizie. Miss Lenny, Pentomado, Sudistoki. Ah, see, pom dean, tie a kunimido. Miss Yinhua gay, Redon Chesha. Maraton, don't do some dance, did ye?
0: Yes, Abba, Jan was she yours, some. 让给韩国, Garot, say to Chemarby. Nimada Rapchine, could you book me a cushion?
1: Tabby, Cassie, Tabby, in there, Colonel Lord Dumido, Rani, Bombusti, Mosimo Mahuza, Pomunian GD, Ranzi Jehinda.
0: Ah, Tanya Samtons. Missa de, no dreamers, Homashi. When I chan and are so, Ajayahoti Jesha, Digala, Pomokar Nibusi. 당당아 그랬시에 장차지리 원에시에나 나주낭 좋아디 미수지가 도도마리 이래가 원에 섬유를 대수 나주 보모디 꿈을 하르샤 가로지야 태라 내두열하 미주 신소 모기 보고지 되다 장마 샤다다르샤 나주 보모 능시 겨버티 제 화도 이용화승예디 미주 보고 기사하다가 미유네 우습제 대응면도 와 랑쉐다, 나좀 미다 두리야 가봐요시. 가다 근데 시에네, 마구 세제 남아디 규리, 시마도 나디 베드 승나 줘봐.
1: 상게 미르 두용아 다제, 수수냐 제워 마시베. 랑바보다 자보 바담자 가보시라요시. 예, 망스 자비, 토주에 바담자두 녀 눈루다, 눈 정루라. 디네 바담루. 또 스자피는 섭섭처리 하고 수에 따라 주주 말다 자바다 찬스 겹 조역시 날에도 심고다 하고 중에 다 싸우 마시

0: Singe se me gu xiao, da zu xiao da. La bu pa yu. Tu da, chi bu de zhe xi. A si da zhe zhe su. Di le, ta ba de le da.
1: Da ding a du xiu xiu de da. Cha le.
0: Ao.
1: Da jiao xi da.
0: Zhe zhe su.
1: O, zhe me xi bu xi du.
0: Yu gui du. Da jiao xi.
1: A ra dong me.
0: Ha zi.
1: 金正华进所，若干钱不去管。这下，泡沫哥们没事的，他给黄瓜堵了边呢，足够打趴着急。走嘛，泡沫三姐，等下子。啊，这是这是，打扫嘛这，拖过的去是的。啊，到处过的，阿拉东面，拍起有。
0: 马东去养些啥子啊？
1: 你儿子多事的。家宝。 다리 손소득이 미즈 매비실 하시기 뷰제다 소업대 양호실 하두시 동도랑 작업 제외 배감대 미 고이사 진다 리게 무마 제프 다리 다와대 오스춘샤 허 야 디랑 제시리 자보 디파리다
2: 뭐디 나무호
0: 요시 요시
2: 마시 단도 고중 조송자 뭐디 주마 배주단 신의 화시
3: 야 이거 마샤오제
0: 디슈다
1: 야수다.
3: 봐봐. 저 자발은 외국식의 구비. 지, 망고 티제. 니 저 자발 차지 링. 봐봐란 자리에나. 야, 저 가고 열다.
1: 보모디 너 흔히 먹고 하지. 아자, 야주. 자발 모두에 매 떠오르다.
3: 저 자발에 땡땡 모두 식시, 是吧?
2: 걔라. 나저 단데 신공의 제규리. 야면은 니엘 신공의 제샤나.
3: 랩동.
1: 대리. 야, 대기시. 아직 봄디인. 자봐. 니엘아, 곰주들한 판요다. 걔라, 띠니엘레니 마시. 아지 판요다. 아마디게 주워지 겹쇼시.
3: 대다, 대다 치.
4: 비바. 가르베요.
1: 개베베.
4: 제라 베라 화지.
2: 강바 사그라라 니 제슈.
4: 알레. 카르단자. 사야 자 겹치리. 이랑 아께다 마중아. 그랬으니 네 표 마스터요리 고시모 좀내 개미도 칼라 고고 수수 사고 아유 잔트 붙인데 그래라
0: 야 됐다
2: 걔라 아저 나자스 나니 주기
0: 지 자바 그럴 셈수 최상가 카카 셈수
4: 아 네 서로 저 어찌 자기 세도 와
1: 저 대리사님 무슨자 레가 먹고 싶어도 난도 쏘 요버라선다 제다 하고 싶은 기다 드리라 없이 흘리시마
4: 마리 나 사부실에도 와 사부실 할래시야
3: 어장라 시라도 수유해
4: 어 뒤에 구도 와 동거이
1: 저 알아 동거하실
4: 나 동거이 동거이 보모 알아 약식이셔 여 뭐집 중에 뭐집 중에 야야야 쌤 나오 마리 쌤 나오 마리다 얘랑 가보여 저다시요 얘부 라무구조 드리지 라무구조 사탑이 있나 파무지공원에 쌤들의 시라도 얘고 되라 라니자 상게 내가 첨부실에 버려 봐. 유보 오주여리. 나 시슈디 자 고몽제 유보 상마 네 표가 개요스 뭐. 진짜 재미나 라는 겨라 말래.
1: 시슈. 저랑 건강 구부 유 싱그지. 지 시라 싱그미. 님지 정이 지 호시 겹쇼지. 드링은이 알아도도. 알아도도.
5: 뇽. 에세.
4: 상고니 할게요. 바로 거죠.
5: 켄스 칼라스디 나게 마담지 됐다 칼라스에 사조치
4: 라마주시 마주시 더동 알리번 계셔요
5: 가서 치매 매봐 기니 계지는 네 걸 시에과요 말이 에 아자 광무사 디카사 라교고 레옥수조 말베 네 로그지야 삼문덕이 랑디 망주 로수자 로소게 제는 육마리 나고네 치매스기 입자 달로데 가고 키스리 주인
0: 어찌찌 진짜 맛있다 되다 되다
4: 씨 되다 되다
0: 되다 야 진지게 세무소 자 디소다
5: 나 세사
0: 네 알아링 아치고 디네 세시키요
4: 어 도시 란 삼고 란 하나 세사 말베 대된 다르 나 달리면 계셔요 리바 대령 아주 알아 모두 혼라 계속 가르네 그 도시 라스베지라야 뇽주 열다
1: 아 지지샤 지샤 뇽주 유메 시험하지 알아도야 투쇼 머신 주고시 lot harab lefri. Mudo sayadi, arado a chit marfi. Dosti jo. Jima ara tangwa, nyeke le jo. Locom or ship to shoe, yon to get.
4: Tatuji, Jale Galeota, Oli, Kozumi.
1: Si, jo. Sebnua, Nietzora motto. Lolly is the killing meta. Don't she be a smart in middle.
5: Takra, chimber.
3: Ya,
4: si,
3: Araki, with
4: that. Yachas.
3: Can you zoom Yantubi, Galekum?

0: 저 녀랑시요. 잡아오고 제단 다지. 나의 소리네. 퇴근하게 봐.
1: 랑래그네 퇴근이노. 녀랑그수 펑스 교르고.
2: 아지. 녀쌤나 계속 시합삼히.
3: 저라고. 리벌. 로 낭담도가.
1: 어, 낭담도. 다 라오리 수레. 락세토를 장추부르 봐.
3: 기니 녀고라. 갈시기.
4: 랑고 갈시야이.
1: 하, 제자. 왜? 제나 잡아 됐어도.
4: 야고들이 주로제는 수인 내친대요지. 수수시에바 차시규리. 강 넘규라 따고야 요마시니. 갈래기 리초가.
3: 잡아 수수진다 지금 유리. 경거쳐.
1: 가 가려진다. 진다 我們的 갑주 됩니다 거. 내진다. 진다 我們的 갑주 됩니다 거. 나라니게 대준체제 람삼비스로.
4: 저거 좀 마셔. 아,
0: 문이. 저 지마 나다 잡아게 렌니 소자 첨부 수지 나 저 뒤로 상부디 제스미샤 제디 겸메다
1: 의쇼 하세요
0: 의쇼 시에메다 니엘 하세요 잡아게 니게 지마 나 저 소르디레 제 수이 렌니 치아 유베가라 진수 치아 유지
3: 되다라고 랑푸 리벤 워라 레오 제미나 타부도 부서 균 제비 돈부르
1: 제자장, 리벤, 이제 가서 오라.
5: 리왕차, 대 생마로.
3: 에, 자원, 당 쓰고 오르다.
1: 예, 가서 오라. 이제 다른 쓰고 오르베.
5: 리왕차, 에.
6: 자바오, 예수 도스교, 나 내가 정말이.
2: 아자, 나 가래 금도. 수술 내가 전 가래 금도.
6: 어찌 개량라 캐나조
7: 어어 펑리뱅 아치다 펑리뱅 기초 샤샹리
2: 나 개펑라 기초이 민라 장차보스이 전다 가리는
8: 난수라세야 김선식이베
6: 심주 맞으세야
8: 라래 침게 내 가르침에 직슈다
2: 침게라 네 침네 가르케 해지
7: 샤샹 네 희랑이 김제 소르주 네 송가 싶으시 마세 송인라 김에자 디침게 잡시.
2: 팀.
6: 쟤는 쟤는 쟤는 그 뒤쳐 오지.
7: 펑리발라 소송하는 지시오

0: 하자. 말해. 말해지. 저, 저, 가시니 봐.
1: 아, 네. 쇼, 쇼.
0: 저, 계속 그 도시에다 가시야. 단독 입으로 중요하네. 야, 안고 있니 배.
1: 저, 네 주도 스트레스. 아니, 저, 저다. 저.
0: 아, 저, 저다 가시.
1: 대기지기, 나다 계란 물도 스트레스. 제장 아님도 신지, 물 소년 가죠.
0: 마시. 전다 대, 언니가 용금 하다. 아자님도 계단 못하지.
1: 다 됐지. 수주. 계단지 가시가. 나라니 포정 언니가 라키 말베. 랑카 대비실 하여 말베. 참 맛있어다. 맞아 씨 말이.
0: 아, 씨. 맛은 내 맛이 없지. 중봉 아신다도 개매. 초도 낭담이다. 저.
1: 부딘. 빨리.
2: 이빈.
0: 누구대? 코스. 에야, 인다, 무이키슈.
3: 하, 요. 아, 지셔. 아, 무이키야, 지셔. 도스네, 니 날린 가시지, 개가 용와.
0: 형아, 형아, 형아.
3: 도스네, 날 개가 용셔.
0: 시, 지만이.

0: 你去买羊肝去啊。
1: 苏银吧，
2: 去给你了。
1: 羊肝吃个羊吧，他让小给你让了，到我去买只有些米。
0: 嗯，谢谢了。昨天说个姐，明天平姐去不的，哼，我有那教书的，羡慕到别的伢爹比那学过这么大。
1: 是，若不要去有不的。
0: 我妈个，去做若吧，羊出马了呗。
2: 这个里啦，我从我那我拉洗不脱的，洗不脱，听不见用嘛这，我有那几只了呢。
1: 哼，我有的阿姨，一年他的这面，看这些烂烂的，到我姐妈这面，和你过年用那烂啥猪肉？
2: 妈的，
0: 可是我的钥匙丢的，得给不出我呢，没钥匙给。
2: 妈的，你老今在写什么？快点！
0: 啊！对，起来，你休息下，起来。
3: 哟哟。
4: 哎呀大老李可老谁呗
1: 你本在住给小李你最拉下我你给弱不起过给
4: 弱不起我嘞我拉头身上个眼睛呗
1: 那我又给你用过来眼部强死给吧看过过给他都没没把电鱼
4: 压架起来让拉起来了张哥，你就是跟着心上。
1: 对对，我还有一步。
4: 啊嘞，谁谁，看这么久，看着没学了。
1: 有还有啊？
4: 有，让两妹妹。
1: 啊，他领俺爷孙爷、小青、金玲娜转头去给。
4: 啊嘞，
1: 八周年。
4: 谁谁谁，他就是，羡慕到俺们家的弟弟姐妹。
1: 啥人呢？
4: 哟，大老李，他给张哥让不过强子给做油皮，看不拉脱些，看不牛意思。
1: 哦，他到看不菜好多，嘛在俺们西拉面。李本若不起我三年，接头也没多。
4: 呀，李本看不得做孽的多啊！
1: 俺娘没有大钱呢，人家给俺念过给。
4: 呀呀呀，你让念过没？我那，
1: 我那，
4: 我那。
1: 李本看不得饿死多啊！
4: 你得赢过穷。李本俺说，罗马西边出货的，刚刚这就若不起我穷，若不起别说了，啥他妈笑嘞？
1: 他到干来干给干路。
4: 是，都是俺你不着用多哎。拿了来送了，给这客人们怎么说啊？你们老几兄弟送上协助的，这拿了来不得啊？今天康巴也过去的，也好多，差不多，我这里吃个是了，两多的。
1: 你让给谢把年头了。
4: 是是是，坐坐坐，坐。坐
0: 阿姐，阿姐，阿姐，叫你睡的，就叫你睡了。阿姐。
5: 哦，你就看哪说？
0: 他的这些有农民多，中俺你们都去的。
5: 阿七，你啥时候？
4: 阿娇。
5: 哎呀，娇。
4: 李本这多。
5: 要能要不得，咱来几个呀？多少钱？
4: 李本大概要不得，那活动我用警察学嘛的呗。
5: 呀，不是的。
6: 李本。
4: 李本这多。
5: 没几十多。
4: 先别抢嘛的。
5: 娇啊，他连腿都不得穿的。
4: 李本大概要不得。
1: 哇，啊，
4: 大队。呀呀呀，亚罗，亚罗西。彩莲，今年不来就是亚罗西，我的老李给小雨呀，就是俺们就不要就是。
6: 李本
1: 啊，
6: 去
4: 呀，卡卡对的。
7: 李本，大哥在这，过马酒不是？过马酒。
1: 哎呦，
4: 啊，这给什么说的？
5: 哦，
7: 过马酒。
5: 我去，过马酒是？卡这边回去。哦。
4: 让对的，看不得可这多，果然是对的。
1: 哦，
4: 看不着嘛，他老了讲要的。
5: 得看着我的，看着得我的。看
1: 着我的，你马头就打死下去嘛。看着哟，耶，
7: 是啊，大家都是，亚路，
1: 呀，
5: 对的，对，看着不着。
1: 那得注意，
4: 对，新宿行，新宿行，得冲过去的，毕竟看过亚路村的垮菜个着嘞啊，啊，看不得，早都看得死呢，毕竟看不得这垮泥嘞啊，毕竟那些坏货
1: 嘛，亚路西他多。大毛事多，
4: 嗯，喂，况且咱不是他多啊，
1: 可对嘞。
4: 第二是，
1: 可是，光参谋的，
4: 嗯，也确实给不到钱。
1: 光参谋的下，
4: 喂呀，让给他过来。
5: 还是参谋的下是我谁？
4: 也许是，现在这个你给查清楚。这时呢，你让连小娃到楼角。
1: 哪里关系啊？让给俺念过没打？
4: 念上了，可对念过女啊？
1: 我好像是等个有。
4: 他的念过没有？
1: 我呢，
4: 我呢，
1: 啊， 아디 리 사브리 다스샤
4: 예예 육수 다 하루요 산치비노 콘셀로 가처리 리버 제부 타라브리 저봐 퍼미스 쇼비노 콘셀토로 계속 계속 쳐오래요 랑 폴로 감고 거기서고 말해 저봐 어 따라 로주 계속소나 예나시오
1: 요아
4: 다 주시 리버 르르시 쇼 니자 선부 좀 켜는 말해 왜
5: 가르시오리
2: 세마죠 야유기 저 계집이라니
4: 계집이다 야야야 되다
2: 요
4: 정보
5: 어 주시 로스
4: 어 제 또 스나브다가 라유기야 세마 대피 닌강 니지가 니마 대피 랑상바 뭐 토가네 서고를 섬도고
5: 다시 예 가주시네 큰 이금이도
4: 장가지시겠다 단들한로 응우 가수 등문도
2: 달레지기마시 저 장게 라리데게다제 아 참여차가요베
4: 아 세상 삼단달 미즈로고 차고스네 지도미도
2: 라리게 나 좋베
4: 이거 도스네 세이다 장게 가슈다 다동 가수 세우도세
2: 싫하다 등문도 마리 장아슈다 장게 꾸마고와 조가 양 톡섬 지가 주니 봐
4: 아 세라네 르스로 드레 대대비나 응문에 기쁨이도 와 저봐 뭐시는 예, 우망군데 탑시 다통 말해. 한국어로 내 봐.
2: 라이교부터 들어. 녀싱 말을 섬지가.
4: 아, 시시시.
2: 랑게 검집장지도 루루서도로 이내 편 가르토리. 걔라서 능망고 소자 소소녀도. 녀라 창고시오. 땅아 강내들 최통미도.
4: 아, 시 강내네 최모도 개요 말이. 녀 시에 뭐 중에. 머싱아 우미메 이내 녀 탁주 시약 탑시 다통 와 시에비 뭐.
5: 탑시 가로시.
4: 어, 나 니 나무 위험 알바.
2: 대체 가려.
4: 지지. 우리 망군들 수이 내 뜬 통 말해. 같은 게랑 가는 데 라울이 터져. 네 뒤도 와. 랑가 통해서 와.
2: 통해.
4: 라울이 부창스 기부로 입자. 견주 신고로 와. 불러. 단다 강보스 고기사. 진일로 우리 라토 되어. 라울이 강보 라토. 딱딱 제부경 다로. 권세 이 기부로 셔.
2: 나 통해 배.
4: 나도. 그저 일이 셔셔. 모두 제비나. 네 라울 사기다지. 총 집소.
5: 어제 와샤. 라게 뒤제 진예 요르 배.
2: 姜王想你就是想当爹是给你当妈妈媳妇拦不过喂你看你叫他自己掏钱你看谁说嘛你把祖秀的姜王想我叫他自己掏钱啥子的对他钱我们可得这哦哦
5: 叫你叫你叫了光路住些些叫他跟弟弟你对他们要解释一晚的他真是真是真是姐你叫一人说些大他得不说俺若不去养俺家家小孩的今晚你说不说他去他真是看你叫你当不跟这些些些 야면은 녀채녀가 친구 드림권다 기니 칼라토스에 조님도 알아도스도다 야 진지 줘 채녀가 주다
6: 봐봐 항상 너님들 맛있다
2: 예 다다 대면서 너희들이 그날 하빈나
8: 어 라고
1: 어
8: 라고
1: 你也躺在那休息的吹毒姐姐那不是我拍给我了呗哦你们做个别事给可以呢什么时候他同我谢谢媳妇当中你马上让他一起去的有的让我你还敢过我当下家宝给什么做啊
9: 자, 맥시 단조 비그리.
2: 가서 입어.
9: 진짜 근데도 아.
2: 니네 나 배에 붙었어.
8: 야. 아차, 언니 메다. 언니 메다.
2: 저 메.
8: 저.
9: 나 배에 메다. 미케 나가 집이.
2: 아차 얘다 같이 가.
9: 야, 언니가 나 이르베. 아차 얘다 같이 집이. 단도 수수도 할지 되다. 가르치야 유.

0: 영 마셔가시다니 수 없었어요.
1: 저 저란 게 지메 조세신이 요르베야. 게스디 아자가 시민들 그 제가.
0: 아자가 시내 갈지야 그래야. 아자 갈 기지. 안 힘지 주바. 년 하셔. 띠녀 주비. 미수 배주단도 있는 예쿠시리. 저는 좀 다 가려. 계속 제안마도 가게 심하지. 돈더랑 할지 제비나. 나 빵고 쓰여봐.
1: 다녀시에서. 저랑 범무디 샘프쇼프.
0: 샘프쇼스 가자요. 김민돈 아자 럽슈. 내 생각하 쇼러. 김무쇼미나 랑다 아자 니가 비셔. 이치도에.
1: 저. 저디. 저랑 도스쿠이지 제비나. 얘 러워미디게를 얘 컨테스 럽으려.

내디니 차님토제 갸증을레 미나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리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야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쳔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초내 치와 탕 리규 비싱 시드윈냠네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토르 게자 취비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진신 타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모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几点起步，三国了啦，准备，我在这一步了，进。